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아침, 기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프란시스 블랑크의 빌라주아즈,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세 곡이나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곡 트롤 왈츠, 네 번째 곡 폴카, 여섯 번째 곡 코다.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세 곡이나 지나갔지? 후루룩 후루룩. 아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잘했다고 누웠을 즈음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은 그런 심정이 아마 이 곡 들은 2분만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을 좀 제대로 기억해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시고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왠지 아리까리하다, 뭐라 그랬는지 잘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확인하시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혁수님 그리고 소울앤워드님 유튜브 댓글창에 사연 올려주셨군요. 반갑습니다. 2328 쓰는 분이에요. 새해 한 주 새 아침 좋은 한 주 되세요 하시면서 여름에 석사 마치는 딸 아이 오늘 급히 취업을 위한 10시 면접 보러 가요. 서류 면접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면접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 시작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이야, 바쁘다 바빠. 여름에 석사 마치는데 벌써 취업 준비 시작이군요. 오늘 떨지 않고 나의 모습 그대로 잘 보여주고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2328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요. 3538 쓰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5월 4일에. 아, 지난번에 당첨돼서 베자르 로잔 발레 다녀오신 분. 와, 행운의 주인공이었네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볼레로의 여운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에서 볼레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아침 준비했습니다. 좀 짧은 버전이에요. 보통 볼레로 15분 정도 되는데 오늘은 에블린 글렌의 퍼큐션, 베리 워즈워스가 주연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벨 볼레로 함께합니다.

모리스 라벨 볼레로, 에블린 글렌의 퍼커션, 베리 워즈워스가 주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수라님이 콩으로 가음 들어야 하는데 이어폰은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있나 한참 찾다가 핸드폰 찾고 나니 이어폰이 어딨지? 그래도 늦지 않게 다 찾아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무사히 들어오셨군요. 6785 쓰는 분, 오늘은 아내가 6학년 진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카드로 다 긁을 셈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아내분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습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제임스 앤에스 공연이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한 달 후네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제임스 앤에스의 협연으로 브루후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으실 수 있고요. 도널드 러니커스 경의 지휘로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브람스 교향곡 4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이번 공연에 관심 있으시다면 먼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5분께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드리고 DM 받으시면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스 스케르츠 작품 34, 제임스 앤 에스 발렌,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시드니 심포니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스 스케르초 작품 34, 제임스 에너스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시드니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제임스 에너스의 바이올린 연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토닌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9시 2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테니스입니다.

1930년대 중반 37살의 미국 작곡가 조지 거쉰이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베벌리 힐스 노스 룩스버리 드라이브 1019번지. 유명한 배우들 많이 살고 있어서 일명 스타의 거리라고도 불렸던 곳이랍니다. 물론 동네도 아름답고 집도 멋졌지만 그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평소 즐기는 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코트가 있어서였어요. 이사를 하자마자 거쉰은 운동을 함께할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던 작곡가 쉔베르크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같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죠. 그리고 그 후로 둘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만나 함께 경기를 즐겼습니다. 이 시간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두 사람의 경기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심지어 쉔베르크는 아들 로날드가 태어난 날에도 이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거쉰과 오스트리아의 쉔베르크,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음악가가 함께 즐겼던 이 운동, 바로 테니스였습니다. 조지 거쉰과 쉔베르크 두 사람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만큼이나 운동하는 방식도 전혀 달랐다고 해요. 이들의 경기를 종종 지켜봤던 작곡가 엘버트 샌드레이는 두 사람의 경기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쉰의 스트로크가 선율적 대위법을 닮아있다면 쉔베르크는 단순한 화음과 안전한 리턴에 집중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스타일로 경기를 했기 때문일까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테니스 게임은 늘 긴장감 넘치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12음 기법, 음렬 음악을 고안한 쉔베르크는 테니스 코트를 가로 세로로 나누어서 모눈종이처럼 규격화를 하고 여기에 음표와 쉼표처럼 공의 낙하 지점을 특수한 기호로 표시하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운동 경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로 다져진 두 음악가의 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테니스를 즐긴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1937년, 거쉰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코트에 서지 못했어요. 한편 테니스를 주제로 한 음악을 쓴 작곡가도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작곡가 에릭 사티입니다. 1914년 작곡한 스포츠와 오락이라는 작품은 21개의 짧은 악곡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수록된 곡 제목이 바로 테니스예요. 테니스 경기를 음악으로 묘사한 이 곡의 악보에는 샘 여림이나 악상 기호 대신에 서브, 코트, 게임 같이 테니스 용어들이 적혀 있다고 하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테니스였습니다. 조지 거쉰과 아놀드 쉔베르크 이 두 사람의 테니스 스타일을 상상하면서 두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지 거쉰의 피아노를 위한 세계 프렐루드 중에서 1번 마이클 틸슨 토마스의 피아노 연주로 쉔베르크의 세레나데 작품 24 중에서 5악장 무도의 정경 피에르 블레스가 지휘하는 앙상블 앵테르 꽁땅 보랭의 연주입니다.

아, 재미있고 참 흥미롭네요. 조지 거신, 아놀드 셴베르크 이렇게 정말 다른 스타일의 두 음악가가 테니스 치기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어머나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음악가들이 어떻게 테니스를 쳤을까 왠지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이 먼저 들으신 곡 거시인의 피아노를 위한 세계 프렐로드 중에서 1번 마이클 텔슨 토마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셴베르크의 세레나데 작품 24 중에서 5악장 무도의 전경이었습니다. 피에르 블레스가 지휘하는 앙상블 앵테르 콩탱 보랭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또 음악 그리고 테니스를 함께 하시면서 6207 쓰는 분이 동생과 제가 생각났다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른 저희 둘 요즘 수영을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은 관심사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성향답게 추구하는 수영의 방향도 다르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대화 주제가 다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테니스지만 혹시 수영에 어울릴 만한 노래 추천해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어요. 수영에 어울릴 만한 곡. 우와, 그것도 참 멋지겠네요. 6207 쓰는 분께 동생분과 두 분 나누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그리고 오늘은 테니스였어요.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202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덴츠와 바딤 글루즈만 공연이 5월 28일 목요일, 29일 금요일 이틀간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28일 공연은 롯데콘서트홀에서, 29일 공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마르쿠스 슈덴츠의 지휘로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 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대한 스케일과 깊은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상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딤 글루즈만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막스 브루흐 로망스 F장조 작품 85, 바딤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후 로망스의 후장조 작품 85였습니다. 바딤 글루스만의 바이올린,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어떻게 제가 브루 듣고 싶은지 아셨어요? 3257 쓰는 분. 그러셨군요. 너무 좋았죠, 오늘? 아들 소풍 가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정신없는 아침 시간 보내고 정리 중입니다. 도시락을 아들이 좋아해줘서 다행이에요. 음악도 감사해요. 3257 쓰는 분. 중요한 날 늦잠 자셨군요. 늦잠. 아, 당황.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9054 쓰는 분이 아까 그 수영에 어울리는 곡 누가 좀 청했더니 수영엔 발레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수영하면서 클래식 들어요 하셨어요. 아, 그거 있더라고요. 정말 수영할 때 그 방수되는 이어폰.

사용하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꺼내봤더니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아쉽네. 이거 어떡하나. 아, 9083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대학 때부터 누나 동생으로 알고 지내다 형수와 도련님 사이가 된 지 20여 년이 넘은 여전히 풋풋하고 멋진 준식 도련님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사연 올려봅니다. 어느 명절 가족 모임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클래식을 듣는 걸 보더니 형수님아 안 졸려? 재밌어요? 하길래 제가 아유 인생사 모두가 담겨있어서 아주 스펙터클 그 자체지 했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던데 요즘 듣나 모르겠네요. 생축사연 소개된 거 알면 깜짝 놀라고 좀 챙겨 들을 것 같아서 글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항상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 회사생활 이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김준식 화이팅 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누나 동생으로 알고 지내다가 형수와 도련님 사이가 되셨어요. 대단한 인연입니다. 준식님 축하드려요. 클래식이 그렇게 졸리지만은 않아요. 졸리기도 해요, 가끔은. 근데 진짜 스펙터클하고 막 손에 이렇게 좀 아주 그렇다고 막 손에 땀까지는 아닌데 막 좋은 기분 좋은 긴장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9083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56분입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영화 메리 포핀스 가운데 침침 체리 군폴츠 키렌 소년소녀 합창단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영화 코러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너의 길을 보아라 바실동 슈맹 생마르크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곡은 박봉용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415 쓰는 분께서 지금 나오는 곡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대선율 가르칠 때 쓰이는 곡이라고 지금은 5년째 육아휴직하고 가정음악 들으면서 이 곡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아이들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마치시길 141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고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7426 쓰는 분이에요. 어버이날에 엄마 뵈러 갔다가 어젯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 곤드레 밥 카레 만들어 드리고 소풍 기분 내라고 김밥도 싸드렸어요. 엄마가 딸 덕분에 입맛이 돌아왔다며 맛나게 드셨습니다. 가정음악 들으며 여독을 풀어야겠어요 하셨어요. 다들 어버이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에는 이것저것 행사가 많아서 주말에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7416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그리고 1202 유아들을 가르치는 파견 수업 강사예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날씨도 흐리고 잠을 4시간밖에 못 자 너무 졸리지만 드라마 몰아보기에 빠진 제 탓이겠죠? 오늘도 화이팅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어떤 드라마? 저도 주말에 몇 개 좀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좀 오늘을 위해서 일찍 누웠습니다. 1202 쓰는 분께 카페인 수혈 하겠습니다. 자, 6785 쓰는 분이에요. 커피 마시며 오늘은 또 무슨 사연이 있을까 기대되는 하루 시작이라고. 아, 그러세요? 가정음악, 이제 음악도 좋지만 다른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계신 6785 쓰는 분, 저의 마음과 비슷하시네요.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3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프리오 듣겠습니다.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9년 빈 무직페라인 실황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37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콘 브리오,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발레르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이언 킴 3875 쓰는 분이에요. 우리 집은 항상 라디오를 먼저 켜고 시작합니다. 우리 집 골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습관이 벌써 33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육아도 일상도 항상 가정음악과 함께합니다. 가정음악과 함께해서 일상이 풍요롭고 바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집니다. 전 지금 직장에서 듣고 있지만 집에서 듣고 있을 아내 그리고 학교에서 듣고 계실 우리 장모님 사랑합니다. 사위 올림 하셨어요. 김 사자님이군요. 라이언 김 3875 쓰는 분. 아 이렇게 아내와 골든이와 장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나중에 샵9310으로도 사연 주세요. 커피 좀 보내드리게. 조정숙님은 유튜브 댓글창에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남편 대학 친구 집에서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현진, 교순, 철수 씨네 부부 세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은 저녁이고요. 여기 어머니 날이에요. 낮에 어머님 뵙고 게티스버그 다녀와서 각자 다양한 커피로 이국에서의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집으로 초대해 준 현진 씨와 명희 씨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녁 시간에도 저녁에도 가정음악이 꽤 잘 어울리나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나누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세페 베르디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상념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아 아바도가 지휘하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합창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상념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 10시 2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신윤주의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5월 11일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8회 아르투르 루벤슈타인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의 피아니스트 박진영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되던 루벤슈타인 콩쿠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일 크론베르크에서 이번에 열렸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예선과 본선에서 6명의 결선 진출자가 가려졌는데요. 한국 참가자로는 유일하게 박진영이 통과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로만 페듀르코, 벨라루스 출신의 올라지슬라우 칸도히, 또 러시아의 스타니슬라프 코르차킨, 필립 리노프, 드미트리 유딘 등이 최종 진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선 무대만큼은 이스라엘에서 개최하겠다는 주최 측 결정에 따라 6명의 피아니스트들 오는 9월 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마지막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에스트로 안드리스 넬손스가 빈 필하모닉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됐습니다. 빈필 명예회원은 오랜 시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보여준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상임 지휘자를 따로 두지 않는 빈 필하모닉에서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 특별한 자격으로 그동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슈타인,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레 배틀 등이 명예회원으로 추대됐습니다. 빈필 단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명예회원으로 올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안드레스 넬손스. 2010년 빈필을 처음 지휘한 이후로 빈 신년 음악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아시아 순회 공연 등을 이끌면서 빈필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넬손스는 빈필의 명예회원 위촉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빈필과 지속적으로 연주를 함께 하겠다. 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교육자로 유명한 세이머 번슈타인이 지난 4월 30일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7년 4월 24일 뉴저지에서 태어난 번슈타인은 빌라로보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3개 초연하는 등 피아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1977년 50세로 무대를 은퇴한 후 피아노 교육과 교수법 개발에 힘썼습니다. 특히 세이머 번슈타인은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장병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연 바 있고 이외에도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면서 종종 한국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배우 에단 호크가 감독과 출연을 맡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머의 뉴욕 소네트로도 잘 알려진 그는 자기 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세이머 번슈타인의 말, 피아니스트의 아흔해 인생 인터뷰 등 음악 교육에 유용한 저서도 꾸준히 출판해 왔습니다. 예술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세이머 번슈타인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제임스 프리스킨이 편곡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주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도다. 이 곡을 세이머 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를 역시 세이머 번슈타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아침 이 연주를 들어서 참 행복합니다. 세이모 번슈타인의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제임스 프리스킨 편곡의 요한 세바스찬 바의 칸타타 주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도다. 이 칸타타는 악투스 트라기쿠스 비극적 행위라고도 불리고요. 장례 예식을 위해 쓰여진 곡입니다. 세이모 번슈타인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향진님께서 세이모 번슈타인 별세하셨군요. 저도 에다노크의 다큐를 보고 그 삶에 대한 신중한 신념에 감동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학생들 레슨하며 소박하게 사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은영 님도 그 다큐를 보고 존경하게 됐었다고 김미정 님도 그렇습니다. 세이모 번슈타인 99세를 일기로 지난 4월 30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빈필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레몬꽃 피는 곳 작품 364 2020년 빈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레몬꽃 피는 꽃 작품 364 2020년 빈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935 쓰는 분, 바람이 조금 불어오는 강릉 날씨는 참 좋습니다. 22도 따뜻하고 일상이 극히 평범하고 근심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사연이 없는 월요일 오전이네요. 모두 평안하고 무탈한 월요일 되시길 바란다고. 고맙습니다. 9935 쓰는 분 커피 한잔 보냅니다. 샤를마리 위도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 중에서 로망스 함께합니다. 에드워드 베켓의 플룻, 로스 포프리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샤를 마리 비도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 중에서 로망스였습니다. 에드워드 베켓의 플룻, 로스 포프리치 위에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혜,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의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스위스의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청중에게 두 종류의 음악을 들려줬는데요. 하나는 미리 녹음된 피아노 연주였고 다른 하나는 피아니스트가 청중의 뇌 반응을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지켜보면서 연주한 음악이었지요. 사람들은 피아니스트가 라이브로 반응하며 연주한 음악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결과입니다. 공연장에 가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KBS 음악실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10의 12 혁명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10년 10월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티스트들도 녹음실보다는 실황 연주를 할 때 관객들과 함께 할 때 그 에너지를 서로 느끼며 더 마음을 교감하며 연주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은주님께서 수영님 운전하며 듣습니다. 예쁜 5월을 즐기면서요 적어주셨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박진미님은 수영님 하늘이 흐리더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적어주셨어요. 아, 안 그래도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이미 시작된 지역들이 있나 봅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반드시 우산을 챙기셔야겠네요. 5월 11일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공개음악회가 다음 주에 열려요.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에 오실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9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춤추는 12대의 첼로에 청취자 여러분을 모실게요. 춤추는 12대의 첼로입니다. 12명의 최정상급 첼리스트들이 모인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로 클래식 명곡들과 영화음악, 크로스오버 음악을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확인하시고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펼쳐질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생방송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지금 알려주시면 됩니다. KBS 음악실 생방송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한 분당 두 장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성함 남겨주시고 방청하고 싶은 사연 또 음악실과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도 적어주신다면 그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이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 네, KBS 음악실 이제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준비하겠습니다. 생방송 전해드리는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원조 K클래식 스타,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 성악가, 모두 소프라노 조수미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지난 40년간 세계 관객을 울고 웃게 했던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새로운 음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죠. 소프라노 조수미가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새 앨범 컨티뉴엄을 발표했습니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들을 누비며 대중과 평단 모두의 사랑을 받아왔지요. 특히 그는 1994년 나온 첫 독창 음반 카르나발을 시작으로 한국 가곡집 세야세야, 크로스오버 음반 Only Love를 비롯한 수많은 음반을 통해 정통 아리아와 한국 가곡,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2000년에 발매된 Only Love는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최근 조수미는 SM엔터테인먼트 산하 클래식 레이블인 SM클래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K-POP과 클래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을 이번 신작 음반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이 음반에는 엑소의 멤버인 가수 수호와 함께 부른 로망스, 그리고 조수미의 대표 레퍼토리를 엮은 메들리, 또 김진환, 최진의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한국 가곡들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수록됐습니다. 음반 발매를 기념해 조수미는 지난주 창원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주 강동아트센터와 부천아트센터 공연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전국 20여 개 도시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올여름에는 프랑스의 옛 성채 샤토 델라 페르테 앵보에서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쿨도 열릴 예정인데요. 40년의 역사를 이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조수미의 멋지고 아름다운 도전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인형의 노래, 소사나무 숲속의 새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역시 소프라노 조수미, 루돌프 비브리 지휘하는 빈 폭스 오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왈츠 좋아요. 이병열님 소감 주셨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방금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루돌프 비브리지 휘하는 빈 폭소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보내드렸던 곡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인형의 노래 소사나무 숲속의 새들이었지요. 역시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미정님께서 태엽 소리 들린다고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인형을 연기하신 거였죠, 조수미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 태엽을 돌려야 목소리가 인형이 원상복구되니까 참 재미있고 멋진 연기이고 노래였습니다. 김선미님 벌써 40주년 조수미님 축하드립니다.

적어주셨어요.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하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놓치기 아쉬운 개성 넘치는 두 피아니스트의 공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는 금호 위너스 시리즈의 세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금호 위너스 시리즈는 금호 아트홀 연세가 최근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음악가들을 초청해 선보이는 기획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2026 리스트 위틀레흐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수상자 김강태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강태의 콩쿨 경연곡이었던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미단조를 비롯해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가 연주되는데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의 강렬한 에너지와 압도적인 기교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음악가들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금호 위너스 시리즈,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살롱드 피아노에서 스페인 음악의 강렬하고도 매혹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했던 4월의 마스터 피아니스트 김홍기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알베니스 이베리아 모음곡 전곡 연주에 나섭니다. 이베리아 모음곡은 애수짙은 선율과 흥겨운 리듬,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기교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지만 난곡 중에 난곡으로도 악명이 높죠. 그 전곡 연주를 공연장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아서 더욱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김홍기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미리 엿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연장을 찾기 앞서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살롱드 피아노의 연주와 해설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홍기 마스터의 연주 들어볼까요?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그 가운데 세 번째 곡 스카르보, 김홍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가운데 세 번째 곡 스카르보 김홍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전수형님께서 우리 홍기님의 연주 치명적입니다. 아, 그 코수염의 차분한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살롱마스터 김홍기 씨의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네요.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하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이번에는 신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신보 슈만이 오는 22일 발매됩니다. 아파르텔 레이블에서 발매될 이번 음반에는 슈만의 대표적인 성격 소곡들 숲의 정경 카니발, 유령 변주곡이 수록될 것이라고 하네요. 김다솔은 슈만을 평생의 동반자라 꼽을 만큼 그의 음악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연주자입니다. 섬세한 서정과 강렬한 대비로 슈만이 그렸던 상상의 세계를 펼쳐낼 새 음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에 도전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첫 앨범이 지난달 발매됐습니다. 영국 오키드 클래식스에서 나온 이번 음반에는 세련된 여유가 느껴지는 소나타 13번, 불안과 격정을 담은 14번, 군더더기 없이 명료한 16번이 수록됐는데요. 조재혁의 표현처럼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통해 말을 하고 웃고 한숨 쉬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집은 내년까지 총 5장의 앨범에 나눠 발표될 거라고 하네요. 조재혁의 맑은 음색과 자유롭고 위트 넘치는 해석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음반입니다. 이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그중 세 번째 곡 매우 격앙되게 김다솔의 피아노입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방금 들으셨고, 앞서 보내드렸던 곡은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그중 세 번째 곡 매우 격앙되게 김가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최윤정님께서 슈만 좋아요 적어주셨어요. 6722번 쓰시는 분께서는 꽃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들꽃이 참 예쁩니다. 계란프라이 같다고 한 어떤 이의 말도 생각나고요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들꽃, 개망초라고 불리는 들꽃 같습니다. 이렇게 흰 꽃잎이 노란 중심을 감싸고 있는 게 진짜 계란은 반숙프라이처럼 생겼어요.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불리는 멋진 사진 고맙습니다.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방청 안내 말씀드렸는데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요.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에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연락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첼로가 12대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첼로의 소리가 참 다양한 음역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한 대, 두 대, 넉 대도 아니고 12대가 모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따뜻하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인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처, 그리고 성함, 또 방청하고 싶은 그 사연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신청받아서 당첨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음악실 생방송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그 가운데 1악장 임페투오소, 김상진의 비올라,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임파투오소, 김상진의 비올라,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타레가의 아델리타, 한은의 기타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비 오는 날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빗길에 미끄러질 확률이 높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산에서는 악천후가 아닌 날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하죠.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산악사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월간 산에서 읽었는데요. 악천후에는 아예 입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도리어 등산하기 좋은 것 같은 날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 바람도 잔잔하고 구름도 좀 껴있는 비가 이슬비 정도로만 내리는 그런 날에 말이죠. 그런데 이건 꼭 산행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미끄러운 순간들은 의외로 모든 게 평온해 보이는 날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방심, 즉 마음의 끈을 놔버리는 거겠죠. 봄날 어딘가 도사리고 있을 위험을 경계하면서 기사 제목이었던 문장을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사고는 악천후 아닐 때 일어난다라는 문장 말이죠.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소중한 시절의 추억으로도 해석되는 곡입니다. 그 가운데 멜로디 들었고요. 샤론 카메 클라리넷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악천후가 아닐 때 사고가 난다는 건 왠지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이야기죠.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잔잔한 긴장이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무탈히 지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월요일 생방송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연미님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조심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막 떨려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아 이제 고비가 지나갔나 보다 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행할 때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적당한 긴장감은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운이 좀 나는 두 곡의 합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먼저 듣겠습니다.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베버의 마타네 사수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이었습니다.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이었습니다.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어요. 잔잔하게 시작하시더니 이렇게 또 잠을 확 깨게 해준다고. 아, 월요일은 좀 살살 다뤄줘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지니님께서 이거 귀 벌레 곡인데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생겼어요. 전생에 유럽 사냥꾼이었는지. 아, 귀 벌레 곡이라는 게 귀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2449번 쓰시는 분, 이제 출근 중인데 날은 너무 더운데 몸은 엄청 피곤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일주일만 쉬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윤정님이 나른함을 빡 깨는 선곡이었습니다 하셨고, 소영님, 어머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생방송이라 항상 늘 더 듣기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지난주 토요일에 입국하신 엄마가 푹 쉬시고 이제 찜질방 다녀오니까 좋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곧 어머니 칠순잔치도 준비하셔야 되는군요. 바쁜 5월입니다. 그리고 종이님께서는 급식을 먹고 오니까 소화제 삼아서 대장간의 합창 아주 신나서 소화가 쑥쑥 잘 된다고. 유튜브에서 꼴리멜랑님, 새로운 한 주 화이팅입니다. 지연 씨. 월목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고요. 엠로즈님은 지연 씨 머리 길이 정도가 딱 제가 자르고 싶은 머리 길인데 손질 어떻게 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단발 인생 20년이 되어서 이제 손질하는 법을 제법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처음에 좀 길들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죠. 피델리오 서곡 작품 72의 C로 준비했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 작품 72C였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성경님이 중학교 음악 시험 문제로 나왔던 피델리오 서곡 역시 시험으로 나왔던 건 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시험을 보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동기님, 월요일인 건 좀 별론데 보라가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요 하셨고요. 은희님은 마음이 가뭄처럼 쩍쩍 갈라질 때를 대비해서 단비 같은 생크레 음악을 저장고에 저축해 둘게요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벨로다님은 방송 듣다가 지연 씨 헤어스타일 보러 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식사 후에 바로 들어왔는데 생크레와 함께 음악 듣는 것도 괜찮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뭔가 구름이 낮게 깔리는 날 음악 감상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들을 곡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1, 2, 27 가운데 1악장 안단테를 마테오 나폴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 요하임 라프의 타란텔라였습니다. 연다니 부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갈로피의 피아노 소나타 시장조 1, 2, 27 가운데 1악장 안단테였습니다. 마테오 나폴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0947번 쓰시는 분이 아르투르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외에 다른 연주자의 연주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하셨고, 영서님은 저도 모르게 고개가 까딱까딱 하는 게 지연 씨에게서 전염된 것 같아요 하셨고, 5257번 쓰시는 분은 관루피 연주에 더 행복한 점심시간입니다. 작년 여름에 베네치아 가는 길에 작은 마을에서 관루피 동상을 영접하고 왔는데 아 너무 기쁘네요. 아기자기한 마을 광장에 우뚝 서 있었던 관루피님. 친구들 중에 저만 아는 동상이어서 친구들께 설명해 주셨어요. 아, 거기에서 딱 이 곡을 틀어서 같이 들었으면은 이 갈루피의 동상이 왜 그렇게 큰지 아마 친구들도 이해를 했을 텐데 말이죠. 창현님은 피아노 건반 위를 손가락이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는 느낌이었다고 하셨는데, 왜 피아노 배우면 이 C장조 곡이 제일 반갑잖아요. 아무 샵도 플랫도 없이 악보 처음 읽기 시작할 때는 그저 흰 건반만을 누를 수 있는 C장조 곡이 참 좋았는데요. 지은님은 제 아침 기상 알림음악입니다 하셨어요. 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시는군요. 그리고 에버그린님은 지은씨 머리는 공부하는 학생 머리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리고 보누님은 유튜브로 처음 보는데 소극장에서 듣는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혁수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플룻 배우는 친구들 꼭 한 번씩 연주하는, 특히 전공하는 친구들 연주하는 대표곡 중에 하나죠. 마르카단테의 플룻 협주곡 2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루소입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디의 연주입니다.

디터스토르프의 오보 협주곡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라요시 렌체시의 오보와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은 이제 디터스토르프의 최초로 이제 오보 협주곡 전곡을 발굴해서 녹음한 음반입니다. 아, 렌체시의 연주가 너무 아름답죠. 먼저 들으신 곡 마르카단테 플루트 협주곡 2단주 가운데 3악장 론도 루소 러시아풍의 론도였고요. 제임스 걸웨이의 현란한 연주 클라우디오 시보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 디 베네티의 연주였습니다. 아, 경희님이 플루트 소리가 경쾌한 새소리 같네요 하셨고요. 9107번 쓰시는 분은 지현 씨가 머리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생크의 청취자들의 훌륭한 지휘자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저 흥에 겨워서.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신기하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저렇게 신나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사실인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박용호 아나운서, KBS 6시 내 고향의 그 초대 진행자이기도 했고 6시의 남자로 불렸던 우리 선배님께서 생생클래식의 애청자라서 정말 정성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귀농 생활을 또 이어가고 계시고 박태원 아나운서를 통해서 생생클래식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참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오늘도 듣고 계실까요? 요즘 고구마 심느라고 한창 바쁘시다고 했는데 보케르니의 기타 우중주 4번 디장조 제라르 448번 판당고 가운데 3악장 그라베 아사이 4악장 판당고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아카데미 취임보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조, 제라르 448번 판단고 가운데 3악장 그라비에세이 4악장 판단고였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치인버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선물 두 가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연주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음악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서 이 기념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바흐 작품 번호 1046번부터 1051번까지에 달하는 이 작품은 바로 그 현대 악기를 현악기를 비롯해서 합시코드와 호른, 트럼펫과 오보, 리코더와 트라베르소 플루트 등 시대 악기의 정수가 담긴 곡들입니다.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더불어서 합시코드의 조재혁, 바이올린의 김다미, 호른의 이석준이 연주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예술의전당 IBK 기업은행 침버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다섯 분 뽑아서 초대권 두 매씩 선물해 드릴게요. 이번 주 책 선물도 있습니다. 파격적인 영상으로 KBS 교향악단을 세계에 널리 알린 서영재 PD의 책인데요. 제목은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 입니다. 드라마 궁예를 활용한 궁예의 레퀴엠과 강호동 협주곡 등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서영재 PD는 클래식을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30초짜리 쇼폼 영상이 각광받는 이 시대에 30분짜리 클래식 곡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말이죠. KBS 교향악단의 무대 뒤 이야기까지 실려있는 이 책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 총 다섯 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진솔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공연 또는 도서 말머리에 달고 신청해 주시면 각각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유작이죠. 레퀴엠 가운데 라크리모사 듣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레퀴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라크리모사였습니다.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 콜레기움 무지컴 서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은하님이 막내 아들 아프다고 조퇴하고 와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생클 듣다가 라디오 끄고 출근하려니까 생클은 끄지 말고 나가라고 하네요. 아파도 귀는 뚫려 있다고 덜 아픈 거겠죠 하셨는데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7210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정확히 태어난 그때 그날 60번째네요. 축하곡 같은 아까 판단고 들으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주말에 이미 파티를 끝냈고요. 이른 아침 메시지들과 또 포털사이트 화면에 풍선과 케이크가 도착해 있어서 세상이 축하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생클도 숟가락 얹을게요.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각 1시 3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0: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추상화의 선구자 칸딘스키는 어느 날 우연히 거꾸로 뒤집혀 있는 자신의 그림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뭘 그렸는지 얼른 알아볼 수 없었지만 색과 형태 그 자체가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칸딘스키의 이 발견을 실감하게 해주는 화가가 있습니다. 최근 별세한 독일의 현대미술가 게오르그 바잘리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4월 30일 게오르그 바잘리치는 향년 88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2026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신작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죠. 사람들은 고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꾸로 그리는 화가. 이 말 그대로 게오르그 바잘리치의 작품들은 마치 물구나무를 서서 보듯 위아래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람도 거꾸로, 말도 거꾸로, 사슴도 뿔을 아래로 하고 뒤집힌 채 그려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시 담당자의 만우절 장난이라고 여길 법도 한데요. 그런데 왜 고인은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힌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살아온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잘리치는 1938년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독일 작센주, 즉 동독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 그는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생전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진 질서, 무너진 풍경, 무너진 민족, 무너진 사회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질서를 다시 세우고 싶지 않다. 질서를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내 삶은 모든 걸 의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나치의 질서, 즉 오랜 체제들이 무너지는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싹텄던 겁니다. 그렇다고 화가가 되자마자 거꾸로 그린 그림들을 발표했던 건 아닙니다. 뒤집힌 그림을 처음 발표한 건 30대 초반이었던 1969년이었는데요. 이때 그는 The Forest on Its Head, 우리말론 거꾸로 된 숲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들이 하늘이 있는 아래쪽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있는 기묘한 그림이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바잘리치는 뒤집힌 그림들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보통 무엇을 그렸는지 먼저 파악하는데 바잘리치는 그 방식에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 그렸는지보다 그림에 사용한 색과 붓질의 방향, 소재의 형태와 또 화면의 균형 같은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도록요.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서 뒤집힌 인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닌 듯한 기묘함을 띠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물들도 새삼 낯선 눈으로 더듬어 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바잘리치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뒤집는 게 아니라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뒤집어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도 이건 사람의 얼굴이고 눈은 이쯤에서 그려야 한다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게오르그 바잘리치가 우리에게 남긴 건 회화를 낯설게 다시 보는 시선이겠죠. 당신은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일부러 물구나무 세워둔 그림 속 세상에서 고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글리에르의 즉흥곡이었습니다. 라비냐 메이어의 하프 연주로 들으셨어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최근에 별세한 독일의 현대미술가 게오르그 바잘리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내에 예정돼 있던 바잘리치의 전시들이 있다고 하네요. 세화미술관에는 오는 8월에 대규모 회고전을 마련해놨고요. 타데우스 로팍 서울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준비했는데 변동없이 예정대로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기억해뒀다가 전시를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시 그레인저의 몰리 온 더 쇼어, 해변의 몰리,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알레그리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 기다리신 분들 계셨거든요. 박종성의 5월바다였습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와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미영님이 하모니카의 은은한 소리에 흠뻑 취해서 5월의 바다를 보러 가야 되나요? 에버그린님도 하모니카 연주는 아주 멋들어지네요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하모니카가 맞는 건가 의심케 하는 박종성 씨의 연주였죠. 아, 바다멍 하고 싶다고. 아, 바다 보고 싶네요. 이 곡 들으니까. 8046번 쓰시는 분, 정말 살랑대는 바닷가에서 듣고 싶은 연주곡입니다. 그러나 저는 출근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뭐 머릿속으로 바다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는 거죠. 하모니카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서 듣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동민님께서도 감동하셨군요. 아, 아까 바젤리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은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젤리츠 작품은 흥국생명빌딩 1층에 걸려있죠 하셨어요. 오, 그리고 그 흥국생명빌딩 3층에 세화미술관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보 또 나눠주셨고요. 저희 황금연못 주말에 하는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 꽤 계신가 봐요. 그 제가 앵무새를 손에 이렇게 얹었더니 앵무새 안 무서워 하시냐고 하셨는데 앵무새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무섭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영호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저희 마이크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사람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이 마이크 높이가 좀 달라지는데 오늘 출발 강성규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했잖아요. 강성규 아나운서 키가 크기 때문에 아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드릴 곡 비엣당의 미국의 추억 양키 두들에 의한 익살스런 변주들입니다. 이작 펠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비엣당의 미국의 추억, 양키 두들에 의한 익살스런 변주들이었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합이 척척 맞는 연주로 함께 하셨어요. 분주하다고 상민님께서. 그러니까 연주자도 얼마나 바쁘게 이 5분 동안 쉼 없이 움직이면서 연주할까요? 푸른꿈님은 저도 하모니카 연주는 수준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낙원상가 악기 도매시장에 가서 새 것으로 구입해서 취미생활을 즐기려고요. 하셨어요. 하모니카 잘하시나

보다. 또 우리 어릴 때는 참 많이 연주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좀 주변에서 연주하는 분들이 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면 언제고 이렇게 또 주변에 장기 자랑도 하실 수 있고 주위를 또 즐겁게 할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취미로는 많이 하지 않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전공자가 훨씬 많은 악기가 아닐까 싶은데 바순 소나타 전해드릴게요.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 16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데그 얀센의 바순과 레오나르드 호칸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시밀리우스의 발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였습니다. 제임스 앤에스의 발린과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그 발리니스트 제임스 앤에스 50주년 생일 기념을 맞이해서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내한 공연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브루흐의 발린 협주곡 1번을 또 연주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길. 그리고 6601번 쓰시는 분도 시벨리우스의 발린 협주곡, 바순 협주곡 뒤에 들으니까 더 좀 짜릿한 느낌이 있었죠. 먼저 들으신 곡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 168번 가운데 3악

몰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다그 얀센의 바순과 레오나르도 호칸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바순의 그 우아하면서도 뭔가 익살스러운 그런 매력을 다 담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2187번 쓰시는 분, 가장 예쁜 색이 모여 있어서 그저 예쁜 5월. 오늘 서윤이의 여섯 번째 생일과 셋째 혜윤이의 100일이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해주는 서윤이 생일 축하하고 꼬물꼬물 그저 사랑스러운 혜윤이의 100일도 축하드려요. 셋째 임신 때 홀스트의 목성을 자주 들으셨다고 저희가 어버이날 또 첫 곡으로 이걸 전해드렸어서 혹시 다른 곡이 더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 홀스트의 목성은 바로는 못 전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파님, 지현 씨 보라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차분한 오후에 바순 소리가 밖에 들리는 새소리와 어우러져서 참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폴로네즈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롤랑 피두 그리고 에트엔 페클라르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들리브의 나일라 가운데 인터메소였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오펜바흐의 두 대 첼로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폴로네즈였습니다. 롤랑 피드와 앤티엔 베클라르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경민님은 지연 씨 영향으로 음악만 들으면 고개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영향인가요? 인숙님도 감사합니다. 수라님도 정원님, 노이시아모님, 인숙님 내일 또 인사드리면서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고 모츠코프스키의 스페인 댄스 5번입니다. 멜라 테넨바움의 바이올린과 리차드 카베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작품 번호 61 필립 헤르베어가 주연을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0의 2번 제임스 헤니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사실 2번 교향곡의 임팩트가 없는 건 뭐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은 1번, 3번, 4번의 인기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슈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향곡 2번도 사랑받는 레퍼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필립 헤르베어가 주연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프랑케르풍의 시칠레안 누아 리고동 키스 훌스만의 바이올린 마리아 몰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프랑케르 스타일의 시실란 노아 리고동, 키스 홀스만의 바이올린, 마리안 볼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의 전악장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곡에 대한 해설이 새삼스럽지만요.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간략히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라는 명칭으로 친숙해져 있죠. 이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오스트리아나 그 외 국가의 황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곡 자체가 당당하고 피아노 협주곡에서 황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토벤 자신이 붙인 명칭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곡은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베토벤의 다섯 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도 가장 웅대하고 규모도 크고 당당하고 색채감도 있는 그런 협주곡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구성면에서 협주곡 4번의 시도를 다시 대담하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에 띕니다. 제1악장 첫 부분에 피아노가 화려하게 등장하죠. 한층 화려함을 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2악장과 3악장은 협주곡 4번의 경우처럼 중단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피아노가 3악장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대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죠. 이런 사실 외에도 제1악장에는 두 개의 주제가 군대 행진곡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당시 익히 있던 행진곡풍의 협주곡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곡의 장대함과 위풍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르니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토벤이 제2악장에서 기쁜 신앙을 가진 순례자들의 합창을 떠올렸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크레츠미르 같은 사람은 2악장에서 베토벤의 장엄 미사의 베네딕투스 부분을 연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추억의 대피아니스트죠. 디테일을 덜어내고 속도감을 갖출 줄 아는 명 피아니스트입니다.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3년 레코딩,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주,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습은 했는데 저 요즘 왜 이러는지 속상하네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게 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실수는 참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워낙 1461 쓰시는 분께서 항상 꼼꼼하고 또 야무지게 일을 하셔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셨으니 좀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하루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안식처가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치과 치료하신 장은주님이었죠? 전상수님도 내일 치과 가신다고 신경치료 2회차 긴장 푸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박위정님, 남부는 아직 화창하다고 내일 비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나무와 풀이 싱싱합니다 하셨는데 또 비가 오고 나면 훨씬 더 싱그러워지겠죠? 장은주님께서 또 정성스레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텃밭의 작약. 아우 정말 너무나 예쁜 분홍빛이네요. 작약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참 꽃송이가 푸짐해서 좋습니다. 마음에 그득 차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고진영님, 이병윤님, 백기숙님도 오셨네요. 다음 노래 좀 분위기 있으면서도 또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멕시코 노래 간시온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고 먼저 들으시고요.

월요일이라 조금 예민했던 뾰족했던 마음을 이렇게 토닥토닥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네요. 멕시코 노래 깐시온이었습니다. 사보라미, 나만의 향기. 오늘은 네덜란드의 재즈 가수 로라 피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지금 날씨랑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요. 20세기 미국 작곡가입니다. 버나드 허먼. 잘 이름만 들어서는 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 뭐 사이코 그리고 시민 케인 택시 드라이버 같은 그 명화의 음악들을 주로 만든 영화음악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의 유일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뭐 잘 아시죠? 그 소설은 그 로맨틱하고 우울한 색채로 격정적인 사랑과 복수를 잘 표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여주인공 캐시가 헤드클리프에 대한 꿈과 사랑을 노래한 아리아입니다. I have dreamed. 꿈을 꾸었어요.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세기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두 작곡가 다 미국에서 활동했다는 또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들으신 곡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중에서 나의 갈망, 나의 환상, 마인 제넌, 마인 베넌이었습니다. 공연 후에 단원들이 함께 건배할 때 여주인공 마리에타의 요청으로 부르는 피에로, 프리츠의 감상적인 아리아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어요. 송종희님께서 바리톤 토마스 햄슨은 가사 전달력과 미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바리톤이면서도 이렇게 정말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성을 가진 아티스트예요. 먼저는 미국의 작곡가 버나드 허먼의 오페라 폭풍의 언덕 중에서 여주인공 캐시가 부르는 꿈을 꾸었어요. I have dreamt 였습니다.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이 불렀고요.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두 곡도 굉장히 좀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아리아였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대표작이죠.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림노드의 선율에 라틴어 성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쌍떼 데우스. 합창단 올 엔젤스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라틴어로 된 성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상타 마리아였습니다. 오페라 까발리라 루스티카나 인터메초 간주곡에 아베 마리아 가사를 붙인 노래였어요. 웨이즈의 가수 캐서린 젠킨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성가곡은 낭만주의 시대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림노드의 가사를 붙인 상테데우스, 거룩한 주여. 영국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All Angels가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곡들은 뭐 어떻게 변주해서 다시 작품을 만들어도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되네요. 이상철님, 아까 그 중복해서 약속하신 분보다 더 큰일 났는데요. 아뿔싸 5월 10일을 왠지 친숙하다 했는데 결혼식 했던 날짜네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꼭 만회하시길요. 김선희님, 음악이 차분히 마음을 붙들어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은경님, 최희룡님도 오셨네요. 0896 쓰시는 분께서 소연님과 청취자분들 습하지 않은 촉촉한 월요일 되세요 하셨는데 아유 정말 촉촉한 문자 고맙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27년 6월의 슈베르트는 만 30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반 전입니다. 그는 26 무렵부터 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인정 부족 역시 오래 그를 따라다녔죠. 궁정악장 부악장직 지원에서 탈락하고 오페라 상연은 번번이 거절당했으며 대형 극장과 궁정은 그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빈의 살롱 문화와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분명 사랑받고 존중받는 작곡가였어요. 하지만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유럽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거장의 위상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슈베르트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위상에 비해 생전의 사회적 제도적 인정은 현저히 제한적이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반 전, 이 1827년에 슈베르트는 출판사에서 자주 거절당하고 직업적 실패와 병, 가난 속에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그 시절의 슈베르트를 두고 어두운 절망과 격렬한 분노의 기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시기에 절망보다 더 큰 절망 속에서 그는 1827년 2월과 10월에 걸쳐 겨울 나그네를 완성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나던 해에 14곡의 노래를 남깁니다. 그 노래들은 사후에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죠. 그래서 겨울 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이 두 연작 가곡은 말년 슈베르트의 고독과 우울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겨울 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사이에 암울함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30살이던 1827년 6월에 작곡한 초록의 노래에는 지나간 젊은 날들을 근심 없이 회상하는 마음이 오히려 명랑하고 목가적으로 담겨있죠. 그래서일까요? 초록의 노래의 시인 요한 안톤 프리드리히 라일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시에 곡을 붙여준 작곡가를 추모하며 헌정시를 남깁니다. 제목은 초록 속에 잠든 이에게, Dem Schlafer im Grünen. 라일은 이 시를 슈베르트의 초록의 노래와 같은 선율로 부를 수 있도록 썼죠. 초록 속에 잠든 이에게, 오 슈베르트여, 초록 속에서 이 작은 노래가 얼마나 자주 그대를 기쁘게 했던가. 이제 그 초록은 사랑스러운 가수를 품고 잠들게 했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영원히 푸른 기억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작곡가를 향한 시인의 추모와 애도. 슈베르트 자신의 선율 위에서 다시 노래되도록 만들어진 헌정시, 초록 속에 잠든 이에게. 이 헌정시의 선율을 제공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초록의 노래, Das Lied im Grünen입니다.

슈베르트의 초록의 노래, 도이치번호 917. 소프라노 시에릴 슈테더, 어윈 게이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슈베르트의 곡 골랐습니다. 별, 도이치번호 903.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꽃잎들이 나보다 먼저 허이허이 떠나가고 있었다. 이리 기다려주지 않는 삶도 있음을 이 나이에 사 새록새록 깨닫다니. 허영만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이제야 봄을 좀 제대로 만나려고 했더니 기다리다 지친 꽃들이 먼저 떠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떠나는 모습만 보면 야속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봄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내 기다려준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요? 겨울에는 그렇게 봄을 기다렸으면서 막상 봄이 오고 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다리게만 했던 건 아닐까요? 류형선 작곡 초수대엽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은일의 해금과 한충은의 대금, 함춘호의 기타 연주입니다.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허영만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사람만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봄도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사실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느라 바빠서 제대로 만나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더 늦기 전에 자주 실컷 만났으면 좋겠네요. 김기범 작곡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이어드리죠. 김보미의 생황과 김기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먼저 김기범 작곡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김보미의 생황과 김기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박경수 작곡 안녕 함께 하셨습니다. 박경수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세요.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주는 체포되는 한동안 일본 영사관에 억류됐습니다. 이때 그를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만 하면 일본으로 데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즉 일본의 앞잡이가 되라는 것이었는데요. 전봉주는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사형에 처해집니다. 형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종로 내거리에서 나를 죽여 피를 뿌려라. 어찌 이 어두운 소굴에서 죽이려 하느냐. 우윤의 1894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전봉준이 꿈꾼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을 물러나게 하고 나쁜 간신들을 쫓아내어 임금 곁을 깨끗하게 한 후에 우리는 다시 농사를 지으려 하였다. 하지만 나라 일을 세력가에게만 맡겼다가는 폐해가 다시 생겨날 것이기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합의법에 의하여 정치를 담당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때 백성들의 대표가 합의에 의해 정치를 하는 형태. 그것이 그가 생각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중간 단계 정도를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전봉주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백성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그런 생각이 퍼져나간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조선의 농민들은 그렇게 근대 사회로 가는 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조원행 편곡 파랑새 박상은의 대금과 김문주의 갈금 말로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개성원 작곡 자청비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세경신이 된 자청비의 능동적인 여성상을 무속장단 위에 강인한 검은고 소리로 그려낸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교임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장단입니다.

개성원 작곡 자청비의 노래, 구교임의 고문고 연주,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지영이 작곡 지순자 편곡 만춘 만춘곡 1장 2장 함께하시죠. 1장 봄날, 2장 숲속에서 보내드립니다. 수임당 가락타기 연주입니다.

지영이가 작곡한 무용음악 선율을 모아 딸 지순자가 실내악곡으로 편곡한 곡이었는데요. 만춘 만춘곡 1장 봄날 2장 숲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수임당 가락타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배후습지라는 곳이 있다. 말 그대로 하천의 배후에 있는 습지다. 하천의 물이 넘쳤다 빠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하천의 가장자리에 흙이 쌓여 자연제방이 만들어지고 그 바깥에 저절로 생긴 늪을 말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큰 하천 주변에 으레 생긴다. 우포늪도 이에 해당한다.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그곳은 흙으로 적당히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후 습지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식물 분류학자 허태임의 나의 초록 목록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배후 습지. 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강둑 너머에 생긴 늪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이 깊진 않지만 아주 다양한 생명을 품은 곳이죠. 그런데 배후 습지는 쉽게 메워버릴 수 있어서 개발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사라진 습지가 많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희귀 식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식물이 살고 있기도 해서 습지의 가치가 이제는 많이 알려졌죠. 강의 주류가 아니어도 도도한 흐름이 없어도 배후 습지에는 또 그곳만의 질서와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커다란 흐름 뒤에는 이 배후 습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곳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우리 생의 배후 습지는 혹시 너무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미룡 작곡 산책, 오해금 트리오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하죠. 아직은 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일찍 또 여름이 오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모든 계절이 그렇긴 한데요. 특히 봄과는 해마다 작별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떠나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는 이 봄과 작별 인사를 충분히 나누고 싶습니다. 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봄을 더 오래 실컷 누리고 보내고 싶네요. 오늘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FM 풍류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거대한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안전이 접착제 하나로 좌우될 수도 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 의미나 역할마저 다 작은 건 아닐 때가 많죠. 비행기 날개 위에 눈이 쌓이는 것도, 비행기 외부에 칠해진 페인트의 두께도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고, 우주선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나사들이 제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 작은 마음, 작은 배려, 작은 부품, 작은 것이 만드는 커다란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겪었을 뿐이지만, 언젠간 오늘 보낸 이 작은 순간이 큰 효과를 만드는 날도 있겠죠. 작지만 커다란 하루가 봄비와 함께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 마르타 고메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조앙 마누엘 세라의 곡 Aquellas Pequeñas Cosas를 노래했죠. 그 작은 것들, 그 사소한 것들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작은 세레나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Piccolissima Serenata 라는 깐소네였는데요. 율라 데 팔마라는 이탈리아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중저음이 아주 듣기 참 좋은 이탈리아 가수였죠. 율마 데 팔마의 목소리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임인환 씨, 저의 짝꿍도 작지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큰 존재랍니다 라고 하셨고, 강점숙 씨, 작지만 센 아이 모기가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아, 벌써부터 또 모기의 계절이 또 시작됐네요. 네, 강점숙 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곡도 작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목이 작은 서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작은 서곡. 이 곡을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닌 실내악 앙상블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앙상블 디토가 연주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반짝반짝 작은 별의 멜로디였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이 곡은 18세기 프랑스 동요 아 부디레쥬 마몽,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모차르트의 곡입니다. 퀘엘 265를 루마니아 태생의 독일 재즈 피아니스트 에우젠 치체로의 연주로, 에우젠 치체로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작은 서곡, 이 곡을 앙상블 디토 실내악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15번 쓰시는 분,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가 119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우리 둘째 건우를 출산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나온 건우는 2.4킬로로 작게 출산했지만 엄청 야물딱집니다. 어른스럽게 동생도 잘 챙겨주네요. 건우야 10살 생일 축하해. 엄마 아빠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처음에 세 줄을 읽고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네, 10년 전 얘기로군요. 네, 건우의 10살 생일 축하드립니다. 55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391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시작하셨는데, 하비비 하비비라는 후렴구를 남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세음에서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요. AI로 한참 검색을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하비라고 부르는 친구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꼭 찾아서 제목 기억하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 노래 하비비를 듣고 하비비여 하비비 어서 주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이 노래를 듣고는 친구들 공용 모임 통장 이름을 하비비라고 지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노래 함께 듣죠. 제목이요. H-A-B-I-B-I 하비비입니다.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여성 형일 때는 하비바티라고 한다고 하고요. 뭐 연인이나 친구, 지인 간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비비. 이 곡을 모로코 출신의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가수 하킴이 노래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꽤 뭐 자주 전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목과 후렴구만 아랍어이지만 이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가수라서 또 플라멩코 느낌의 또 느낌도 들어가고 그런 좀 잔잔한 음.

두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No puedo quitarme su ojos de ti 였어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죠. 멜로디가 귀에 익죠. 프랭키 벨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곡이 원곡이죠. 그 곡을 스페인어로 노래했고 플라멩코 스타일로 편곡을 했죠. 이 곡은 스페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I Love You Baby라는 영화의 OST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파코 오르테가가 편곡을 했고요. 알바 몰리나라는 스페인 남부 플라멩코 음악 가족 출신의 가수입니다. 알바 몰리나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모로코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가수 하킴이 노래한 하비비. 가사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제목과 후렴구는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의미의 하비비였습니다. 4768번 쓰시는 분, 강원도는 그윽한 아카시아꽃 내음이 한창입니다. 이른 저녁 먹은 후 침대에 누워 듣는 새음은 아카시아 꽃내음만큼이나 향기롭게 전해져 오네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스카이웅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새음을 40여 년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로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40년까지는 아니요. 안 됐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돼 가는 거죠. 이제 네. 24년 20 내년이 25주년 예정이니까 그렇죠. 올해는 24년 정도 됐죠. 네. 그 전부터 저녁의 클래식부터 또 그 전부터 계속 이 시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카이웅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번에도 신청곡인데요. 유튜브로 정해주신 곡이 있었어요. 애니현 2433님께서 정하셨는데 5월 중 어느 날인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을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왜 그 기현님 최애 버전 있잖아요 하고 청해 주신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을 골라봤습니다.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은 제가 두 버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 곡 자체가 1984년 이탈리아 영화 엔리코 4세를 위해서 쓴 곡이죠. 그래서 그 엔리코 4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오블리비언이 여러 버전, 그러니까 그 솔로 악기별로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트롬본 버전을 가장 좋아한다고 자주 전해드렸고 그 OST 버전 말고는 또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한다고 그 곡 또한 자주 전해드렸죠. 오늘은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을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이 곡을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5중주단인 엘킨테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로열 필하모닉이 함께한 음반 심포닉 탱고라는 1992년 음반에 수록된 연주인데요. 이 곡에서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5중주단의 연주는 빠져있고 오케스트라로만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선물,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과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의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될 수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즈만의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이번 공연에서도 연주될 곡이기도 합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바딘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제임스 가피건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햇살이 귀한 곳에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따뜻한 햇살만 만나면 온몸과 마음으로 햇살을 맞이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인상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날씨와 공기, 온도, 나무와 하늘과 별과 바람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과 용서하는 방식마저 각기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여행의 경험이 쌓일수록, 음악을 듣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실감하게 되죠. The Real Group이 부르는 헬릭 에이오든이 아름답 헬릭 에이오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스웨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뜻깊은 순간마다 함께하는 곡입니다.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헬릭 에이오든은 북유럽 사람들이 무척 아끼는 찬송가이자 민요입니다. 덴마크의 시인 베르나르트 세브린 잉그만이 1850년에 쓴 찬송가 나일릭 에이오든에서 유래했고, 스웨덴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이니 북유럽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북유럽 특유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서가 담겨있는 이 곡은 기억해야 할 순간, 의미 있는 날, 평화와 안식이 필요한 날에 함께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The Real Group은 마치 잘 건축된 유리로 지은 건물을 보는 것처럼 정교한 화음과 절제된 표현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음은 탄탄하고 고음은 청아한 The Real Group의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한 곡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노래하는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땅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지나 우리는 노래하며 낙원을 향해 가네. 시대는 오고 또 사라지며 세대는 세대를 따라 이어지네. 하지만 하늘의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고 영혼의 깊은 순리에 노래 속에 울려 퍼지네. The Real Group이 부르는 Helic Air Yodan, 이 아름다운 세상 들어보시죠.

더 리얼 그룹이 부르는 거의 모든 곡이 다 좋지만 이 곡에선 그들의 화음이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죠.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멋진 메시지를 담은 노래. 마치 멀리서 보내온 축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어를 잘 몰라도 축복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진다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보내온 행복한 주문이자 축복의 기도 같은 노래, The Real Group이 부른 헬릭 에어 요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음악인데요. 강상구 작곡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정순연의 해금 연주입니다.

강상구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순연의 해금 연주였고요. 고미경의 목소리도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본방송 놓치신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Inevitable라는 제목이었어요. 뭐 불가피한, 필연적인 이런 의미죠. 이 곡을 La Negra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 집시 출신의 가수인데요. 플라멩코와 재즈를 믹스해서 주로 많이 들려주는 가수입니다. 라네그라의 데뷔 앨범 라네그라에서 전해드린 Inevitable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베이스 기타리스트 빅터 우튼의 연주였어요. 빅터 우튼의 오버조이드였는데요. 오버조이드는 스티비 원더의 노래죠. 80년대 중반에 발표했던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빅터 우튼의 베이스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주 기쁘다는 의미의 제목이었죠. 0740번 쓰시는 분, 여기는 메와리 외딴 집입니다. 비가 오려는지 바람에 비가 묻어 있어요. 지금은 네덜란드 겹작약이 우아하게 피었는데 향이 얼마나 매혹적인 줄 모릅니다. 혼자 즐기기 아까워서 사진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꽃사진이 참 예뻐서 네,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띄워드렸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아, 겹작약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네덜란드 겹작약이라고 하셨어요. 0740번 쓰시는 분, 사연과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타리스트인데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하는 곡이죠. 제목이 솔레아 카논. 파헬벨의 캐논을 플라멩코 스타일로 편곡한 연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가거라 성녀미여 금빛 날개를 타고 였죠. 바펜시에로 술랄리 도라떼. 이 곡을 지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호아킨 로드리고의 곡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기타 협주곡이죠. 판타시아 파라온 헨틸롬브레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이 곡을 에마뉘엘 로스펠더의 기타 그리고 아리 반 베이크가 지휘한 오베르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솔레아 카논, 바일베르 캐논을 플라멩코 스타일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혜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해롤드와 모드라는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옛날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면 또 새롭더라고요. 거기 나온 캣 스티븐스의 노래 아무거나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영화 해롤드와 모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1971년 영화인데 할 애쉬비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펼쳐내는 독특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을 캣 스티븐스가 맡아서 9곡이나 곡을 쓰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영화의 오프닝 씬에 흘렀던 노래인데요. 캣 스티븐스가 곡을 쓰고 노래한 Don't Be Shy입니다.

영화 음악 두 곡을, 영화 주제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어 카오라는, 불쌍한 암소라는 1967년 영화가 있었는데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켄 로치 감독의 극장용 영화 데뷔작이었어요. 지금의 켄 로치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음악도 많이 사용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점에선 그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쌍한 암소 OST에서 테마곡 Poor Cow. 이 영화의 음악을 도노반이 맡았어요. 도노반이 곡을 쓰고 노래한 주제가 Poor Cow, 불쌍한 암소. 그 전에는 영화 해롤드와 모드 OST에서 Don't Be Shy, 캣 스티븐스가 영화를 위해 쓰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포르투갈의 가수인데요. 살바돌 소브랄. 그가 노래하는 아마르 벨로스 도에시입니다. 지난 2017년에 27살 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이 곡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곡은 누나인 루이자 소브랄이 작사 작곡해준 곡입니다. 내 마음은 우리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너 대신 내가 다 사랑할게 라고 노래합니다. 아마르 벨로스 도에시 들어보시죠.

좀 연약한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포르투갈의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이 노래한 아마르 펠로스 도이시,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행복맘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음악감독 이병우의 기타 연주가 너무 멋졌어요. 그의 곡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이병우 작곡 기타 연주 우리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졸리지 않은 사람에겐 그다지 와닿지 않지만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것이죠. 졸음쉼터라는 이름 안에 담긴 다정한 배려가 금방 느껴집니다. 거기서 5분만 눈을 붙여도 다시 맑은 정신으로 길을 달릴 수 있으니까요. 별것 아닌 장소 같지만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지켜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졸음은 잠이 부족하다거나 피곤하다는 신호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고에 가깝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는 거라죠.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집중력을 조금씩 꺼버린다고 하네요. 또 너무 지루한 일을 계속하거나 계속 같은 풍경만 이어질 때 감정이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어도 졸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감정이 아주 오래 긴장하고 있어도 졸음이 찾아온다는 건 어쩐지 우리를 지키려는 신비로운 장치 같기도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계속 달리기만 해서는 버틸 수 없으니 이제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겁니다. 잠시 쉬어가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조금씩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연주자들에게는 맹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악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연주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큰 그림을 만날 필요가 있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막힐 때는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잠시 밖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좋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졸면서 운전하는 것보다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것처럼 말이죠. 5월은 그런 달이어도 좋겠습니다. 잠시 책상 앞을 떠나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시간. 피곤한 삶으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해보는 날들. 빽빽한 문제집과 참고서 사이에도 반드시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여백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중에 졸릴 땐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듯이 우리 삶에도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잠시 쉬어가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면서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이니스프리의 호수섬 Lake Isle of Innisfree 예이츠의 시에 빌 더글라스가 곡을 붙였습니다. 노래는 제인 그라임스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필립 라일리의 곡인데요. 제인 앨리슨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곡 Come Silver Moon입니다.

필립 라일리와 제인 앨리슨이 함께한 Come Silver Moon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리사이틀, 작곡가 판초 블라디게로프의 탄생 1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블라디게로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난 2024년 6월 11일 소피아 불가리아 홀에서 열린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리사이틀 실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토이맨 페브는 1988년 불가리아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소피아 솔로이스트와 소피아 필하모닉의 연주자로 활동해 왔고요. 지난 2023년부터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립음악원 현악과 조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엘레나 디코바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먼저 첫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인데요. 바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소나타를 모두 6곡 남겼죠. 쾨텐 궁정에서 일하던 1718년부터 22년 사이에 작곡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흐의 전기작가 포르켈은 이 바흐의 바이올린과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에 대해서 바흐의 초기 걸작 중 하나이고 바이올린 파트가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요구한다. 그리고 바흐는 이 바이올린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선 6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제5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1악장 라르고로 시작해서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아다시오, 4악장 비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연주,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8번 전악장 보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8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스토이넨 페브의 바이올린 연주,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1일 소피아 불가리아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입니다.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은 1853년 9월에 작곡된 작품인데 그해 브람스를 알게 된 슈만은 그 당시 아주 뛰어난 바이올린스트로 명성이 높았던 요제프 요하임을 위해서 바이올린 소나타를 공동으로 브람스와 함께 작곡하게 되죠. 슈만은 또 브람스 외에도 디트리히라는 작곡가와 함께 작업에 동참을 해서 슈만이 느린 악장과 피날레 악장을 쓰고 디트리히가 1악장을 쓰고 브람스는 중간 스케르초 악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슈만은 당시에 쓴 두 개의 악장에다가 다시 두 악장을 더 작곡해서 그 자신만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감상하실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입니다. 1악장은 매우 느리게 시작해서 생기 있는 주부로 이어지고 2악장은 스케르초입니다. 그리고 3악장 인터메초, 4악장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A단조 전악장을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A단조 전 4악장을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연주,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1일 소피아 불가리아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 연주된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정열적이고 드라마틱한 소나타죠.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108, 1악장 알레그로 알라 브레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운포코 프레스토의 콘 센티멘트, 4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를 들으시겠습니다.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연주,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D단조 작품 번호 108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난 2024년 6월 11일 소피아 불가리아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스토이맨 페브, 이번 공연에서 세 곡의 소나타를 선보인 후에 앙콜로 불가리아 작곡가의 곡을 연주합니다. 판초 블라디게로프의 10개의 인상 작품 번호 9의 4번 카레스를 들으시겠습니다.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판초 블라디게로프의 10개의 인상 작품 번호 9-4 카레스를 들으셨습니다. 스토이맨 페브의 바이올린, 엘레나 디코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1일 소피아 불가리아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불가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스토이멘 페브의 리사이틀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판초 블라디게로프의 탄생 125주년 기념 음악회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음악회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소피아 궁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의 주인공 불가리아 작곡가 판초 블라디게로프는 불가리아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입니다. 불가리아의 민속 음악과 서양 고전 음악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음악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베를린 음악원에서 수학하면서 두 차례 멘델스존상을 수상했고 소피아 국립음악원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그 블라디게로프의 이름을 딴 국립음악원과 콩쿨이 있을 정도로 작곡가 블라디게로프는 불가리아의 국민 작곡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가운데 블라디게로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작품 번호 1번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르니차 일라리오노바의 바이올린, 마르티나 타바코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판초 블라드게로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작품 번호 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소르니차 일라리오노바의 바이올린, 마르티나 타바코바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난 2024년 6월 13일 불가리아 소피아 궁전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마트 매대에 올려진 과일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기온이 오르더니 노란 참외가 4개씩 비닐 포장에 담겨서 특별 할인 가격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매대 가득히 올려져 있습니다. 올해 맛보는 첫 참외. 마트에서 사온 참외를 쟁반 위에 놓고 과일 칼을 들어서 참외를 깎아갑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깎을 때와는 다르게 돌돌돌 돌려서 깎지 않고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세로로 내려깎죠. 과일을 여러 번 깎다 보면 알게 되죠. 살짝만 힘을 줘도 칼이 부드럽게 베어져 나가는 방향이 있고 거칠게 힘을 주어야 겨우겨우 깎여나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요.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를 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일 제 각각에도 결이 있는 것이죠. 가끔 말하곤 하죠. 누군가는 나와 결이 달라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결이 다른 누군가와 꼭 일을 함께 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결의 방향에 맞게 다가서는 방법을 달리해주면 어떨까요? 어쩌면 참외 껍질이 부드럽게 베어져 나가듯 의외로 또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동환 씨 이흥열곡 봄이 오면입니다. 소프라노 김옥순입니다.

조지훈 씨, 김달성 곡 낙화, 바리톤 김원경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동환 씨, 이흥열 곡 봄이 오면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김옥순의 노래였습니다. 하나운 씨, 금수연 곡 파랑새,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입니다.

하나운 씨 금수연곡 파랑새,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로, 김병희 씨 이한삼곡 그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소프라노 김향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정혜순 씨 김규환곡 철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20대에 다녔던 직장 상사의 아들을 만났다. 지금은 그도 나처럼 중년이지만 그때는 재수생이었다. 그때 심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직장 상사는 아주 어렵게 내게 좀 만나봐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래서 몇 번 만났었는데 아들은 그때 큰 도움을 받았었다며 말했다. 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을 겁니다. 그분 성품에 그러셨을 거다. 난 그 성품을 존경해서 기꺼이 부탁에 응했었다. 그런데 후에 과분한 봉투를 건네셨었다. 그 과분함을 갚을 겸 조만간 밥을 먹자고 했다. 신기하고도 행복한 인연이고 재회였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나윤선의 목소리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시작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구혜림 씨. 4월 말 이사 후 긍정적 변화 하나. 바로 감성 충만의 발로. 잔악기나 클래식 FM 듣기인데 나름 꽤 멋진 변화지 싶네요. 적어주셨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이사.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하는 일을 바꾸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면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클래식 FM의 루틴을 추가하는 그 변화는 아주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고 빛나고 크고 멋진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루틴 끝까지 이사한 곳에서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혜림 씨. 매일매일 이 콩창의 실시간으로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선곡표를 안내해 주시는 선곡표 전도사십니다.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 밤 산책 나오니 아카시아 향이 진동해요. 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진동한다. 이제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봄이 참 어떻게 실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 골목에 아카시 나무가 아주 큰 수령에, 그 오래된 수령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잠결에도 찾아오던 그 밤에 아카시 나무 향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7385번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찍은 입함나무 꽃이 마치 겨울의 눈꽃 아니면 먹음직스러운 파스타에 곱게 뿌려진 치즈가루 같이 보여서 찍었습니다. 늘 편안하고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예쁜 입함나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무 사진을 프로필로 바꾸시고 그 밑에 즐거운 인생, 네, 이렇게 적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음식 얘기는 금하시는 게 많은 분들의 어떤 정서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로수로 입함나무 심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이 꽃잎이 떨어진 모습을 보면 꽃눈 같습니다.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전은주 씨, 머릿속이 뭔가 복잡하다 싶으면 단순 노동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반복 작업과 음악이 같이 공존하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뭐 우연히 홈페이지를 잘못 들어가서 보니까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아르바이트가 아직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최고의 단순 노동 중에 하나죠. 저도 예전에 우체국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어서 동별 구분 같은 단순 노동의 힘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생각 정리하시는데 그만이고요. 몸을 쓰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전언 주신 것 같습니다. 8274번 연금 복권 번호 입력하며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복권. 수십 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복권 번호 입력할 때의 기대감과 설렘, 행복감이 멈추지 않고 소액으로 긴 시간 복권을 구입하게 저를 이끌어가네요. 기도도 나름 꽤 긴 시간 매일 하면서 복권 당첨 향해서 항해자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복권을 매주 사셨으면 상당히 이 구력이 오래되셨습니다. 복권 구력. 요즘에 이 연금 복권 당첨되면 매달 700만 원씩 종신으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귀가 솔깃했었는데 사실 이 복권이라는 게 일주일치의 희망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이면 저는 뭐 커피 한 잔 가격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첨 되실 겁니다. 아마 작게는 당첨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일주일에 기대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두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권 구매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력과 투자를 하시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도둑심보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어지는 곡, 로시니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입니다. 까치가 분명 이 행운을 물고 오는 그런 동물의 상징이긴 한데 도둑같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까치머리로 관심을 끌고 나던 휴가 간 이재호 아나운서가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로시니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이었습니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주 리용번호 271 연인 라모로소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앤드류 맨지의 바이올린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주 연인 중에서 1악장과 3악장 앤드류 맨지의 바이올린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9950번 사용하시는 분, 세상 일이 참 마음 같지 않아요. 50세가 되어서 다 아는 듯 했는데도 고난은 또 오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쇼팽의 녹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50세가 지나서 생기신 지혜가 그래도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 확실한 건 나쁜 일은 오면 분명 갑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나쁜 일이 오면 납작 엎드려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자, 납작 함께 엎드려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음악을 듣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9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녹턴 2번, 이플렛 장조 작품 9,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또 한 곡을 준비해서 위안을 드리는 마음으로 리스트의 위로 3번, 썰번호 172 보내드렸습니다. 티모프 이둑체리의 트럼펫, 세르게이 솔로도브니크의 피아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추, 괴열번호 299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입니다. 콜라트 핀텔러의 훌륜 연주, 헬가 스토르크의 하프, 프란스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세장주 쾌열번호 299의 2악장, 콜라트 휜텔러의 플룻, 할가스 토르크의 하프, 프란츠 브리헨이 주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20세기 현대문학의 탄생을 알린 작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속의 한 페이지입니다.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은 스티븐 디덜러스입니다. 그는 혼란과 격동의 사춘기를 보냈죠. 그러다 마치 돌아온 탕아처럼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갑니다. 아침이면 늘 학교의 미사에 참석하고 미사에선 언제나 고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뭔가 천국에서 환하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덕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학교 교장은 어느 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이 학교에선 한두 명의 학생만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가는 은총을 누린다. 내가 바로 그 은총을 받을 학생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 성직자의 길을 가라고 조언합니다. 당시 성직자는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처음엔 감격하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왠지 모를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그날 역시 그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닷가를 산책 중이었습니다.

산책 중에 스티브는 문득 한 소녀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관능적인 이미지에 완전히 압도당하죠. 그녀의 눈이 자신을 불렀고 자신의 영혼은 그 부름에 전적으로 흔들렸다고 느낍니다. 스티브는 결심합니다. 성직자의 길이 아니라 한 소녀가 불러낸 욕망의 길을 선택하겠다. 고뇌와 혼란이 오히려 소중한 자산이 될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스티븐의 결심을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것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그 물이 던져진다. 너는 국적이니 언어니 종교니 말하지만 나는 그런 그물들을 뚫고 날아오르려 한다. 살고 실수하고 추락하고 승리하며 인생으로부터 인생을 재창조하는 거다. 가자. 가자. 가자.

율리시스는 못 읽어봐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언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늘 숙제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밤의 한 페이지. 20세기 모더니즘 소설의 창시자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속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여인의 초상 OST 중에서 A Certain Light였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클래식 작곡가면서 영화음악 작곡가인 보체크 킬라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허우한 씨, 지난주에 들려주신 영화 실크우드의 음악.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이 직접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당밤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이때부터 가창력 있는 배우였군요. 적어주셔서 음악을 보내드렸는데요. 메릴 스트립의 정말 풋풋한 그런 시절을 담은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 졸업,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졸업을 만든 미국의 마이클 니코스 감독의 1983년 작품이 바로 메릴 스트립과 셰어 주연의 영화 실크우드입니다. 이 내용은 1974년 28살의 나이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장 근로자 카렌 실크우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실크우드가 이름이죠.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사회성이 짙은 영화이기도 했던, 그 중에서 OST 중에서 메릴 스트립이 무반주로 노래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 멜로디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접속으로 연주해서 들려주는 소마 트리오의 음악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위드 바흐 함께 하시죠.

이런 음원이 바로 수신료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멜론 벅스에서 들을 수 없는 음원.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 선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음원은 2013년도에 세상의 모든 음악 이 스튜디오 라이브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상의 바이올린, 페르난도 레스크의 반도네온, 꽈르텟 수의 연주였고요. 제목은 바흐 미츠 피아졸라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리베르탕고, 바흐의 주산상의 아리아, 이렇게 귀에 익숙한 음원들이 이어지는 메들리 연주.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라즈노프의 교향곡 2번 F샵 단조 작품 16 중에서 2악장 안단테입니다. 네메에 루이가 주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글라즈노프의 교향곡 2번 F샵 단조 작품 16중에서 2악장 네메르비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피아니스트 호르헤 볼레트가 연주하는 멘델스존입니다.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14 함께 하시죠.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 파블로 네루다.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 제일 슬픈 귀절을. 예컨대 이렇게 쓴다. 밤은 산산이 부서지고 푸른 별들은 멀리서 떨고 있다. 밤바람은 공중에서 선회하며 노래한다. 오늘 밤 나는 제일 슬픈 귀절을 쓸 수 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때때로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이런 밤이면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끝없는 하늘 아래서 나는 연거푸 그녀와 키스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때때로 나도 그녀를 사랑했다. 누가 그녀의 그 크고 조용한 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밤 나는 제일 슬픈 귀절을 쓸 수 있다. 나한테 이제 그녀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에 잠겨 광대한 밤을 듣거니 그녀 없이 더욱 광막하구나. 그리고 시가 영혼에 떨어진다. 목장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 사랑이 그녀를 붙들어 놓지 못한 게 뭐 어떠랴. 밤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는 내 옆에 없다. 그게 전부다. 멀리서 누가 노래하고 있다. 멀리서 내 영혼은 그녀를 잃은 게 못마땅하다. 내 눈길을 마치 그녀한테 가려는 듯이 그녀를 찾는다. 내 가슴은 그녀를 찾고 그녀는 내 곁에 없다. 같은 밤이 같은 나무를 희게 물들인다. 그때를 지나온 우리는 이제 똑같지가 않다.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가. 내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가서 닿을 바람을 찾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것, 그녀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겠지. 지난날의 키스처럼 그 목소리, 그 빛나는 몸, 그 무한한 두 눈.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건 그렇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몰라. 사랑은 그다지도 짧고 잊음은 그렇게도 길다. 이런 밤이면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으므로 내 영혼은 그녀를 잃어버린 게 못마땅하다. 비록 이게 그녀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 고통일지라도. 그리고 그게 그녀를 위해 쓰는 내 마지막 시일지라도.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서 일포스티노의 메인 테마를 배경으로 앞서 앤디 가르시아의 내레이션으로 들으셨던 Tonight I Can Write,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라는 파블로 네루다의 시 전문을 정현종 시인의 번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The Quiet Earth. 고요한 대지. 소지로의 오카리나 연주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흙은 숨막힐 듯 질척이고 바닷물은 끊임없이 밀려들며 공기에는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누구도 쉽사리 살만한 곳이라 부르지 못할 그곳에서 포기를 모른 채 살아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맹그로브. 그래서 맹그로브의 뿌리는 한 방향으로만 뻗지 않죠. 어떤 뿌리는 물속에 잠기고 어떤 뿌리는 옆으로 비틀리며 또 어떤 뿌리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숨을 쉽니다. 살아남기 위해 맹그로브는 뿌리를 밖으로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다른 나무라면 땅속으로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을 뿌리를 맹그로브는 오히려 밖으로 드러냅니다. 도무지 살만한 곳이라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끝내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래서 맹그로브는 이런 순간 떠오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싶을 때. 최악처럼 보이는 환경에서도 삶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맹그로브는 보여줍니다.

5월 10일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20세기 브라질 작곡가죠. 에이토르 빌라 로부스의 아마존의 숲 중에서 깐상 드 아모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로베르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껏 찌푸린 하늘이 조금 더 가라앉게 만드는 월요일 오후네요. 이 맹그로브의 놀라운 생명력, 포기를 모르는 뿌리를 닮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첫 곡 아마존의 숲 중에서 사랑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서정우님, 인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몸도 마음도 다 같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 건강에 뭐니뭐니 해도 노날이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활력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울수님, 노날에서 맑은 나로 다시 숨쉰다 하셨고요. 장은주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음악 들으면서 피로 푸시겠다고 오늘도 덜덜덜 떨며 치과 다녀오셨대요. 아, 치과는 나이가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음악으로, 네. 좀 여기 어깨 같은데 좀 많이 긴장돼서 뭉치셨을 것 같은데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월요일도 변함없이 마음 건강을 위해서 노나를 찾아주신 걸까요? 공숙경님, 문원철님, 박봉영님, 김영호님, 정경화님, 이영선님, 김환호님, 이진희님, 박진미님, 백진웅님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 곡은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가곡입니다. Ma rendi pur contento. 내 사랑을 돌려주어. 그녀의 고통을 난 무서워하죠. 나의 고통보다 더. 왜냐하면 난 그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이 벨칸토 가곡입니다. 카운트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 크레이그 어그던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대국의 이탈리아 노래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나폴레타나였어요. 19, 20세기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살바토레 감바르델라의 마레나리엘로, 뱃사공의 연가였습니다. 테너 마르크 에르비에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노래 빈첸초 벨리니의 내 사랑을 돌려주오, 카운트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가 불렀고요. 크레이그 억던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볼게요. 19, 20세기 작곡가 엘버트 윌리엄 캐텔비. 제가 일명 장소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죠. 뭐 페르시아 시장, 이집트, 수도원의 정원, 중국 사원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감을 받아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Sanctuary of the Heart, 마음의 안식처. 메조소프라노 진 템펄리,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지의 하모니입니다.

엘버트 윌리엄 케텔비의 영국 노래였습니다. 마음의 안식처. 마저 소프라노 진 템펄리가 불렀고요.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 꼭 띄워드리고 싶은 우리 노나의 가족이 계세요. 1461 쓰시는 분. 지금 너무 속상하시다고. 내일 일정을 깜빡하고 또 다른 회의를 약속했다는 걸 좀 전에 아셨대요. 우여곡절 끝에 수습은 했는데 저 요즘 왜 이러는지 속상하네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게 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실수는 참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워낙 1461 쓰시는 분께서 항상 꼼꼼하고 또 야무지게 일을 하셔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셨으니 좀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하루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안식처가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치과 치료하신 장은주님이었죠? 전상수님도 내일 치과 가신다고 신경치료 2회차 긴장 푸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박위정님, 남부는 아직 화창하다고 내일 비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나무와 풀이 싱싱합니다 하셨는데 또 비가 오고 나면 훨씬 더 싱그러워지겠죠? 장은주님께서 또 정성스레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텃밭의 작약. 아우 정말 너무나 예쁜 분홍빛이네요. 작약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참 꽃송이가 푸짐해서 좋습니다. 마음에 그득 차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고진영님, 이병윤님, 백기숙님도 오셨네요. 다음 노래 좀 분위기 있으면서도 또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멕시코 노래 간시온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고 먼저 들으시고요.

월요일이라 조금 예민했던 뾰족했던 마음을 이렇게 토닥토닥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네요. 멕시코 노래 깐시온이었습니다. 사보라미, 나만의 향기. 오늘은 네덜란드의 재즈 가수 로라 피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지금 날씨랑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요. 20세기 미국 작곡가입니다. 버나드 허먼. 잘 이름만 들어서는 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 뭐 사이코 그리고 시민 케인 택시 드라이버 같은 그 명화의 음악들을 주로 만든 영화음악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의 유일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뭐 잘 아시죠? 그 소설은 그 로맨틱하고 우울한 색채로 격정적인 사람과 복수를 잘 표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여주인공 캐시가 헤드클리프에 대한 꿈과 사랑을 노래한 아리아입니다. I have dreamed. 꿈을 꾸었어요.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세기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두 작곡가 다 미국에서 활동했다는 또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들으신 곡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중에서 나의 갈망, 나의 환상, 마인제는 마인베넌이었습니다. 공연 후에 단원들이 함께 건배할 때 여주인공 마리에타의 요청으로 부르는 피에로, 프리츠의 감상적인 아리아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어요. 송종희님께서 바리톤 토마스 햄슨은 가사 전달력과 미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바리톤이면서도 이렇게 정말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성을 가진 아티스트예요. 먼저는 미국의 작곡가 버나드 허먼의 오페라 폭풍의 언덕 중에서 여주인공 캐시가 부르는 꿈을 꾸었어요. I have dreamt 였습니다.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이 불렀고요.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두 곡도 굉장히 좀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아리아였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대표작이죠.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림노드의 선율에 라틴어 성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상떼 데우스. 합창단 올 엔젤스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라틴어로 된 성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상타 마리아였습니다. 오페라 까발리라 루스티카나 인터메초 간주곡에 아베 마리아 가사를 붙인 노래였어요. 웨이즈의 가수 캐서린 젠킨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성가곡은 낭만주의 시대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림노드의 가사를 붙인 상테데우스 거룩한 주여 영국의 여성 크로

보이스오버 그룹 All Angels가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곡들은 뭐 어떻게 변주해서 다시 작품을 만들어도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되네요. 이상철님, 아까 그 중복해서 약속하신 분보다 더 큰일 났는데요. 아뿔싸, 5월 11일 왠지 친숙하다 했는데 결혼식 했던 날짜네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꼭 만회하시길요. 김선희님, 음악이 차분히 마음을 붙들어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은경님, 최희룡님도 오셨네요. 0896 쓰시는 분께서 소연님과 청취자분들 습하지 않은 촉촉한 월요일 되세요 하셨는데 아유 정말 촉촉한 문자 고맙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27년 6월에 슈베르트는 만 30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반 전입니다. 그는 26 무렵부터 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인정 부족 역시 오래 그를 따라다녔죠. 궁정악장 부악장직 지원에서 탈락하고 오페라 상연은 번번이 거절당했으며 대형 극장과 궁정은 그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빈의 살롱 문화와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분명 사랑받고 존중받는 작곡가였어요. 하지만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유럽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거장의 위상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슈베르트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위상에 비해 생전의 사회적 제도적 인정은 현저히 제한적이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반 전, 이 1827년에 슈베르트는 출판사에서 자주 거절당하고 직업적 실패와 병, 가난 속에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그 시절에 슈베르트를 두고 어두운 절망과 격렬한 분노의 기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시기에 절망보다 더 큰 절망 속에서 그는 1827년 2월과 10월에 걸쳐 겨울 나그네를 완성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나던 해에 14곡의 노래를 남깁니다. 그 노래들은 사후에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죠. 그래서 겨울 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이 두 연작 가곡은 말년 슈베르트의 고독과 우울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겨울 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사이에 암울함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30살이던 1827년 6월에 작곡한 초록의 노래에는 지나간 젊은 날들을 근심 없이 회상하는 마음이 오히려 명랑하고 목가적으로 담겨있죠. 그래서일까요? 초록의 노래의 시인 요한 안톤 프리드리히 라일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시에 곡을 붙여준 작곡가를 추모하며 헌정시를 남깁니다. 제목은 초록 속에 잠든 이에게, Dem Schlafer im Grünen. 라일은 이 시를 슈베르트의 초록의 노래와 같은 선율로 부를 수 있도록 썼죠. 초록 속에 잠든 이에게, 오 슈베르트여, 초록 속에서 이 작은 노래가 얼마나 자주 그대를 기쁘게 했던가. 이제 그 초록은 사랑스러운 가수를 품고 잠들게 했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영원히 푸른 기억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작곡가를 향한 시인의 추모와 애도, 슈베르트 자신의 선율 위에서 다시 노래되도록 만들어진 헌정시, 초록 속에 잠든 이에게. 이 헌정시의 선율을 제공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초록의 노래, Das Lied im Grünen입니다.

슈베르트의 초록의 노래, 도이치번호 917. 소프라노 시에릴 슈테더, 어윈 게이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슈베르트의 곡 골랐습니다. 별, 도이치번호 939. 테너 이안 부스트레치, 라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거대한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안전이 접착제 하나로 좌우될 수도 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 의미나 역할마저 다 작은 건 아닐 때가 많죠. 비행기 날개 위에 눈이 쌓이는 것도, 비행기 외부에 칠해진 페인트의 두께도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고, 우주선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나사들이 제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 작은 마음, 작은 배려, 작은 부품, 작은 것이 만드는 커다란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겪었을 뿐이지만, 언젠간 오늘 보낸 이 작은 순간이 큰 효과를 만드는 날도 있겠죠. 작지만 커다란 하루가 봄비와 함께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 마르타 고메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조앙 마누엘 세라의 곡 아케야스 페케냐스 코사스를 노래했죠. 그 작은 것들, 그 사소한 것들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작은 세레나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피콜리시마 세레나타 라는 깐소네였는데요. 율라 데 팔마라는 이탈리아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중저음이 아주 듣기 참 좋은 이탈리아 가수였죠. 율마 데 팔마의 목소리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임인환 씨, 저의 짝꿍도 작지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큰 존재랍니다. 라고 하셨고 강점숙 씨, 작지만 새 나이 모기가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벌써부터 또 모기의 계절이 또 시작됐네요. 네, 강점숙 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곡도 작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목이 작은 서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작은 서곡. 이 곡을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닌 실내악 앙상블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앙상블 디토가 연주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반짝반짝 작은 별의 멜로디였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이 곡은 18세기 프랑스 동요 아 부디레쥬 마몽,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모차르트

베르트의 곡입니다. 쾌일 265를 루마니아 태생의 독일 재즈 피아니스트 에우젠 치체로의 연주로 에우젠 치체로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작은 서곡 이 곡을 앙상블 디토 실내악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15번 쓰시는 분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가 119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우리 둘째 건우를 출산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나온 건우는 2.4kg로 작게 출산했지만 엄청 야물딱집니다. 어른스럽게 동생도 잘 챙겨주네요. 건우야 10살 생일 축하해. 엄마 아빠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처음에 세 줄을 읽고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네. 10년 전 얘기로군요. 네. 건우의 10살 생일 축하드립니다. 55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391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시작하셨는데 하비비 하비비라는 후렴구를 남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세음에서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요. AI로 한참 검색을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하비라고 부르는 친구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꼭 찾아서 제목 기억하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 노래 하비비를 듣고 하비비여 하비비 어서 주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이 노래를 듣고는 친구들 공용 모임 통장 이름을 하비비라고 지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노래 함께 듣죠. 제목이요. H-A-B-I-B-I 하비비입니다.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여성형일 때는 하비바티라고 한다고 하고요. 뭐 연인이나 친구, 지인 간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비비. 이 곡을 모로코 출신의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가수 하킴이 노래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꽤 뭐 자주 전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목과 후렴구만 아랍어이지만 이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가수라서 또 플라멩코 느낌의 또 그런 느낌도 들어가고 그런 좀 잔잔한 음악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렸던 곡 하킴의 하비비 내 사랑 들어보시죠.

두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No puedo quitarme esos ojos de ti 였어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죠. 멜로디가 귀에 익죠. 프랭키 벨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곡이 원곡이죠. 그 곡을 스페인어로 노래했고 플라멩코 스타일로 편곡을 했죠. 이 곡은 스페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I Love You Baby라는 영화의 OST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파코 오르테가가 편곡을 했고요. 알바 몰리나라는 스페인 남부 플라멩코 음악가족 출신의 가수입니다. 알바 몰리나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모로코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가수 하킴이 노래한 하비비. 가사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제목과 후렴구는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의미의 하비비였습니다. 4768번 쓰시는 분, 강원도는 그윽한 아카시아 꽃 내음이 한창입니다. 이른 저녁 먹은 후 침대에 누워 듣는 새음은 아카시아 꽃 내음만큼이나 향기롭게 전해져 오네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스카이웅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새음을 40여 년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로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40년까지는 아니요. 안 됐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돼 가는 거죠. 이제 네. 24년 20 내년이 25주년 예정이니까 그렇죠. 올해는 24년 정도 됐죠. 네. 그 전부터 저녁의 클래식부터 또 그 전부터 계속 이 시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카이웅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번에도 신청곡인데요. 유튜브로 정해주신 곡이 있었어요. 애니현 2433님께서 정하셨는데 5월 중 어느 날인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을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 왜 그 기현님 최애 버전 있잖아요 하고 청해 주신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을 골라봤습니다.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은 제가 두 버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 곡 자체가 1984년 이탈리아 영화 엔리코 4세를 위해서 쓴 곡이죠. 그래서 그 엔리코 4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오블리비언이 여러 버전, 그러니까 그 솔로 악기별로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트롬본 버전을 가장 좋아한다고 자주 전해드렸고 그 OST 버전 말고는 또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한다고 그 곡 또한 자주 전해드렸죠. 오늘은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을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이 곡을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오중주단인 엘킨테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로열 필하모닉이 함께한 음반 심포닉 탱고라는 1992년 음반에 수록된 연주인데요. 이 곡에서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중주단의 연주는 빠져있고 오케스트라로만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선물,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과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될 수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이번 공연에서도 연주될 곡이기도 합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바딘 글루스만의 바이올린 제임스 가피건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햇살이 귀한 곳에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따뜻한 햇살만 만나면 온 몸과 마음으로 햇살을 맞이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인상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날씨와 공기, 온도, 나무와 하늘과 별과 바람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과 용서하는 방식마저 각기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여행의 경험이 쌓일수록, 음악을 듣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실감하게 되죠. The Real Group이 부르는 헬릭 에이오든이 아름다운 헬릭 에이오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스웨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뜻깊은 순간마다 함께하는 곡입니다.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헬릭 에이오든은 북유럽 사람들이 무척 아끼는 찬송가이자 민요입니다. 덴마크의 시인 베르나르트 세브린 잉그만이 1850년에 쓴 찬송가 나일릭 에이오든에서 유래했고, 스웨덴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이니 북유럽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북유럽 특유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서가 담겨있는 이 곡은 기억해야 할 순간, 의미 있는 날, 평화와 안식이 필요한 날에 함께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The Real Group은 마치 잘 건축된 유리로 지은 건물을 보는 것처럼 정교한 화음과 절제된 표현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음은 탄탄하고 고음은 청아한 The Real Group의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한 곡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노래하는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땅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지나 우리는 노래하며 낙원을 향해 가네. 시대는 오고 또 사라지며 세대는 세대를 따라 이어지네. 하지만 하늘의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영혼의 깊은 순리에 노래 속에 울려 퍼지네. The Real Group이 부르는 헬릭 에이오든 이 아름다운 세상 들어보시죠.

더 리얼 그룹이 부르는 거의 모든 곡이 다 좋지만 이 곡에선 그들의 화음이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죠.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멋진 메시지를 담은 노래. 마치 멀리서 보내온 축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어를 잘 몰라도 축복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진다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보내온 행복한 주문이자 축복의 기도 같은 노래 The Real Group이 부른 Helic Air Yoden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음악인데요. 강상구 작곡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정순연의 해금 연주입니다.

강상구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순연의 해금 연주였고요. 고미경의 목소리도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본방송 놓치신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Inevitable라는 제목이었어요. 뭐 불가피한, 필연적인 이런 의미죠. 이 곡을 La Negra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 집시 출신의 가수인데요. 플라멩코와 재즈를 믹스해서 주로 많이 들려주는 가수입니다. 라 네그라의 데뷔 앨범 라 네그라에서 전해드린 Inevitable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베이스 기타리스트 빅터 우튼의 연주였어요. 빅터 우튼의 오버조이드였는데요. 오버조이드는 스티비 원더의 노래죠. 80년대 중반에 발표했던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빅터 우튼의 베이스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주 기쁘다는 의미의 제목이었죠. 0740번 쓰시는 분, 여기는 메와리 외딴 집입니다. 비가 오려는지 바람에 비가 묻어 있어요. 지금은 네덜란드 겹작약이 우아하게 피었는데 향이 얼마나 매혹적인 줄 모릅니다. 혼자 즐기기 아까워서 사진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꽃사진이 참 예뻐서 네,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띄워드렸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아, 겹작약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네덜란드 겹작약이라고 하셨어요. 0740번 쓰시는 분, 사연과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타리스트인데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하는 곡이죠. 제목이 솔레아 까논. 파헬벨의 캐논을 플라멩코 스타일로 편곡한 연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가거라 성녀미여 금빛 날개를 타고 였죠. 바펜시에로 술랄리 도라떼. 이 곡을 지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호아킨 로드리고의 곡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기타 협주곡이죠. 판타시아 파라온 헨틸롬브레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이 곡을 에마뉘엘 로스펠더의 기타 그리고 아리 반 베이크가 지휘한 오베르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솔레아 카논, 바일베르의 캐논을 플라멩코 스타일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혜은 씨께서

여성과 70대 여인이 그 서로 만나서 펼쳐내는 독특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을 캣 스티븐스가 맡아서 9곡이나 곡을 쓰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영화의 오프닝 씬에 흘렀던 노래인데요. 캣 스티븐스가 곡을 쓰고 노래한 Don't Be Shy입니다.

영화 음악 두 곡을 영화 주제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어 카오라는 불쌍한 암소라는 1967년 영화가 있었는데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켄 로치 감독의 극장용 영화 데뷔작이었어요. 지금의 켄 로치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음악도 많이 사용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점에선 그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쌍한 암소 OST에서 테마곡 Poor Cow. 이 영화의 음악을 도노반이 맡았어요. 도노반이 곡을 쓰고 노래한 주제가 Poor Cow, 불쌍한 암소. 그 전에는 영화 해롤드와 모드 OST에서 Don't Be Shy, 캣 스티븐스가 영화를 위해 쓰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포르투갈의 가수인데요. 살바도르 소브랄. 그가 노래하는 아마르 벨로스도이시입니다. 지난 2017년에 27살 때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에 출전해서 이 곡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곡은 누나인 루이자 소브랄이 작사, 작곡해준 곡입니다. 내 마음은 우리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너 대신 내가 다 사랑할게 라고 노래합니다. 아마르 벨로스도이시 들어보시죠.

좀 연약한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포르투갈의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이 노래한 아마르 펠로스 도이시,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행복맘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음악감독 이병우의 기타 연주가 너무 멋졌어요. 그의 곡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이병우 작곡 기타 연주 우리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졸리지 않은 사람에겐 그다지 와닿지 않지만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졸음쉼터라는 이름 안에 담긴 다정한 배려가 금방 느껴집니다. 거기서 5분만 눈을 붙여도 다시 맑은 정신으로 길을 달릴 수 있으니까요. 별것 아닌 장소 같지만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지켜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졸음은 잠이 부족하다거나 피곤하다는 신호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고에 가깝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는 거라죠.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집중력을 조금씩 꺼버린다고 하네요. 또 너무 지루한 일을 계속하거나 계속 같은 풍경만 이어질 때 감정이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어도 졸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감정이 아주 오래 긴장하고 있어도 졸음이 찾아온다는 건 어쩐지 우리를 지키려는 신비로운 장치 같기도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계속 달리기만 해서는 버틸 수 없으니 이제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겁니다. 잠시 쉬어가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조금씩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연주자들에게는 맹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악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연주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큰 그림을 만날 필요가 있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막힐 때는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잠시 밖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좋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졸면서 운전하는 것보다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것처럼 말이죠. 5월은 그런 달이어도 좋겠습니다. 잠시 책상 앞을 떠나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시간. 피곤한 삶으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해보는 날들. 빽빽한 문제

뇌짓과 참고서 사이에도 반드시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여백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중에 졸릴 땐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듯이 우리 삶에도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잠시 쉬어가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면서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이니스프리의 호수섬 Lake I Love Innisfree 예이츠의 시에 빌 더글라스가 곡을 붙였습니다.

노래는 제인 그라임스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필립 라일리의 곡인데요. 제인 앨리슨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곡 Come Silver Moon입니다.

필립 라일리와 제인 앨리슨이 함께한 Come Silver Moon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작품 번호 61 필립 헤르베어가 주연한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0의 2번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라리넷 소나타인데 비올라로도 연주가 되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0의 2번, 제임스 헤네스의 비올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준비했습니다. 무게감보다는 경쾌함을 실은 아주 날렵하면서도 가뿐한 연주, 필립 헤르베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사실 2번 교향곡의 임팩트가 없는 건 뭐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은 1번, 3번, 4번의 인기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슈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향곡 2번도 사랑받는 레퍼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필립 헤르베어가 주연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의 전악장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곡에 대한 해설이 새삼스럽지만요.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간략히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라는 명칭으로 친숙해져 있죠. 이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오스트리아나 그의 국가의 황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곡 자체가 당당하고 피아노 협주곡에서 황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토벤 자신이 붙인 명칭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곡은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베토벤의 다섯 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도 가장 웅대하고 규모도 크고 당당하고 색채감도 있는 그런 협주곡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구성면에서 협주곡 4번의 시도를 다시 대담하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에 띕니다. 제1악장 첫 부분에 피아노가 화려하게 등장하죠. 한층 화려함을 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2악장과 3악장은 협주곡 4번의 경우처럼 중단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피아노가 3악장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대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죠. 이런 사실 외에도 제1악장에는 두 개의 주제가 군대 행진곡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당시 익히 있던 행진곡풍의 협주곡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곡의 장대함과 위풍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르니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토벤이 제2악장에서 깊은 신앙을 가진 순례자들의 합창을 떠올렸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크레치미르 같은 사람은 이 악장에서 베토벤의 장엄 미사의 베네딕투스 부분을 연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추억의 대피아니스트죠. 디테일을 덜어내고 속도감을 갖출 줄 아는 명 피아니스트입니다.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3년 레코딩,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입니다.

줄리어스 카츠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주곡 전곡 레코딩을 남기고 있죠. 속도감 있는 명연 중에 명연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까울 따름이죠. 루드비크 반 베토벤의 피아노 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줄리어스 카츠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196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소나타 2단조 텔레만 작품 번호 40의 102 미셸 포털과 파울 마이어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바흐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친화력이 있습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소나타 2단조, 미셸 보탈, 파울 마이어의 클라리넷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늘 노를 젓는 건 아니죠.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깁니다. 물살이 목적지와 반대로 흐르면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공은 파도와 맞서 싸우는 대신 물살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노를 잡아야 할 순간에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오늘도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여유로운 파도 타기를 시작해볼까요? 땅끝 바다 그리고 해금그룹의 연주입니다.

뱃노래 1호의 연주와 노래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첫 곡 땅끝 바다 그리고 해금 그루브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새벽은 그런 여유를 허락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나는 본디 산 중에서 약을 캐는 늙은이. 우연히 강에 나와 뱃사공이 되었구나. 서풍이 불어와서 서쪽 길 끊어놓기에 동쪽으로 가려 하니 동풍이 몰아치네. 바람이야, 제가 어찌 일부러 그러리오. 내 스스로 바람 따라 가지 않은 탓인 것을. 아서라 바람아, 내 그르니 내 오르니 따져서 무엇하리. 산중으로 돌아가서 약을 캔만 못하여라. 조선시대 정약용의 시 고공탄, 뱃사공의 탄식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뱃사공이 됐는데 바람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려면 서풍이, 동쪽으로 가려면 동풍이, 가려는 방향으로 맞바람이 불어와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죠. 하지만 바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뱃사공은 그저 산에서 약을 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불평해 볼 뿐입니다. 수령음 농 박인기의 피리 연주입니다.

0: 수룡음 농 박인기의 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감상하셨고요. 다음은 판소리 수궁가 함께 하실 텐데요.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 정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입니다.
1: 토끼가 아이고 저 물 봐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대장은 고사하고 용왕이 된다 해도 나 저 물 무사서 못 들어가겠소. 까딱하면 뒤로 돌아 주짜판을 놀 판인디. 어따 저놈의 자식. 아니 교수로 가자님께 용단기 뒷줄 새기듯 잔이도 자샌다. 이놈아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놈아 쓱 들어가거라. 별주부가 그냥 물속으로 붕덩 들어가서 헤엄을 둥둥둥둥 버디게 추면서 아 이렇게 시원하고 이 안이 좋으냐. 멋이 무서워야. 지. 속 없는 토끼가 가만히 보더니 여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무슨 수?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쭉 늘어져서 그 물이 내 여 발목물에만 차면 가려니와 나 깊으면 못 가겠어. 그렇게 하쇼.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쭉 늘어 첫째. 여여 별주부 물이 어디만큼 닿는가 보쇼. 내 발목물에 닿는가 보쇼. 그때여 별주부는 물에서는 나는 김생이라 편전살까지 쫓아 들어가서 토끼 뒷다리를 그냥 꽝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딱 끄집어내어 놓으니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나 죽겠다 그만 놓아라 똥 싸겠다. 이놈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이 들어가면 쥐로 죽는다. 내 등에 엎혀 그 세상 구경이라고 들어가세. 범피

삼성 히로 기도한 한수로 돌아들한다. 노량군 남은 소리 이제 허이기 희연만은 정 인물을 견노 수복

간 곳이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우리 삼녀 어복충원 우량도 시기단가 황황누를 당도하니 일보행관 같이 시오연 파강산들 사이엔 수노 최호유료이요 공항대를 끝날지 삼성은 반란 장전 대유이수 후종군 백노준원 이태백이 놀던데요 심형강을 돌아

은 주어졌다. 적벽강을 그저 가랴 고동파 오르던 봉을 이고하여 이겼단만은 존맹덕으로 일세 지웡 아이금에 간자제 월라고대 이겼 본반에 포저중에 내아를헐 매니 한산사 색복 소리는 객선에

흐르진다. 진해수를 건너갈제 열롱한소 월롱사할제 상륜온 부지 망국한 허고 격강류 창후정아만 아부로더라 부산강을 당도원이 아예 향루 높은 집안 호상에 높이 떴다 점점 숨을 들어 가니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척 부상지에 일로 옹이 어제였고 바다가 뒤거리며 어롱이 다운한 듯 푸진 남천 둘러 있고 사으로 바라보니 서천서역 연화세계 삭발일체 대사들이 경복은 놓고 설법한다 안고철 당도허니 금계 소리가 쨍 그렁청 들리거나 토끼가 눈을

태국 현판에 황금대 에헤헤자로 남해수궁 수정문이라 두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도끼가 수군 들어가는 대목, 정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항해, 윤형욱의 태평소, 김보들쌤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전통음악에 가사가 있습니다.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긴 사설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에 속하고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가사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어부사를 만나보시죠. 속세를 떠나 물가에 사는 선비의 삶을 한가로운 어부에 빗대 표현한 노래인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빈 어옹 주포간 하여 자온 거수 승거 산을 눈처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어부 노인이 물가에 살면서 물에서 사는 게 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조조제락 만조제라 아침에 빠진 물이 저녁이 되니 밀려온단 말입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얘기한 거죠. 12가사 어부사엔 반복되는 사설이 있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라는 말인데요. 고려가요에 넣어는 얄리얄리 얄랑형이나 아으 동동다리처럼 후렴구 역할을 합니다. 어부사가 고려말에 창작된 어부가를 이어받은 노래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설엔 또 푸른 풀잎에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고 붉은 역귀가 핀 물가에 백로가 한가롭다면서 물가 풍경을 노래하고 이런 사설들이 나옵니다. 다뜨러라 다뜨러라 동정호리 가귀풍을 범급전산 홀후산을 동정호에서 바람을 타고 돌아가니 돛단배가 빠르기도 해서 앞산이 어느새 뒷산이 됐단 말입니다. 동정호는 중국의 유명한 호수 이름입니다. 그럼 12개사 어부사를 황규남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2개사 어부사 황규남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12개사 어부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항해 에이포리즘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항해 에이프리즘의 연주회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항해를 할 땐 때로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오늘도 적당히 힘을 빼면서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엔 김지선이 작곡한 My Days 아라연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첫 곡으로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F샵 장조 안단테 커크패트릭 번호 318번 준비했습니다. 스카를라티의 작품 번호를 정리한 음악학자이자 건반 연주자인 라이프 커크패트릭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F샵 장조 안단테 커크 패트릭 번호 318번 랄프 커크 패트릭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핸델의 작품인데요. 소나타 A단조 핸델 작품 번호 367B입니다. 핸델의 작필 악보에는 어떤 악기로 연주할지가 적혀있지 않아서 리코더 혹은 플루트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라르고로 시작해서 비바체, 프레스토, 아다지오, 알라브레베, 안단테, 아템포 디미뉴엣의 전악장이고요. 곤잘로 엑스루이스의 오버연주, 마이클 이건의 아칠류트, 셜리 테일러의 첼로, 캐서린 샤우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보소나타의 2단조, 헨델 작품 번호 367비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보 연주에는 곤잘로 엑스루이스, 마이클 이건의 아칠류트, 셜리 테일러의 첼로, 캐서린 샤오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곡 전해드립니다.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인데요. 프렐류디오로 시작해 룰에, 가보통 롱도, 미뉴엣 1, 2, 불에 지금까지 전악장을 오늘은 스위스 출신의 바로 그 바이올리니스트 라일라 샤이유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라일라 샤예흐의 바이올린 연주로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2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06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12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니콜라 포르프라의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포르프라는 핸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당대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였는데요. 포르프라가 1733년 런던에서 발표한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안나 중에서 주인공 테세오가 신에게 안전한 항해를 간구하는 내용의 아리아 바다의 신이여 폭풍우를 잠재워 주소서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조세피나 브리델리가 노래하고요. 프랑크 엠마뉘엘 콩트가 지휘하는 르 콩세르 드 로스텔디우가 연주합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니콜라 포르프라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안나에 나오는 아리아 바다의 신이여 폭풍우를 잠재워 주소서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조세피나 브리델리가 노래했고요. 프랑크 엠마뉴엘 콩트가 지휘하는 르 콩세르드로 스틸디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막내 아들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곡 두대호른 두대우보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심포니 G단조 작품 6의 6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안단테 피우토스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몰토의 전악장이고요. 에발드 드마이어로가 이끄는 바흐 콘찬투스가 연주합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두대호른 두대오보 현 바소 콘테누를 위한 심포니 G단조 작품 6의 6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에발트 드마이어로가 이끄는 바흐 콘센투스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조반니 가브리엘리의 음악인데요. 솔솔라 솔파미음을 주제로 하는 팔성복 한촌 28번입니다. 리우베 타민가의 오르간, 브룩스 디키와 도론 셔윈의 코넨 연주입니다.

조반니 가브리엘리가 작곡한 솔솔라 솔파미음을 주제로 하는 팔성국 한촌 28번 리우베타민과 오르간 브루스 디키와 도론 쇼윈의 코넨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프 연주자는 말합니다. 보기에는 참 근사하지만 남모를 고충을 가지고 있다고요. 연주 전에도 연주 중간에도 40여 개의 줄을 직접 조율합니다.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4개로 연주하는데 손톱 밑에 살 부분으로 줄을 뜨더니 굳은 살이 사라질 날이 없죠. 공연을 위해 무거운 하프를 차에 싣고 내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비슷할 겁니다.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상처가 굳은 살이 돼가면서 그렇게 삶이라는 작품을 연주해내니까요. 이문재 시인의 시 농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쾌일보노 299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수잔 팔마의 플루트 낸시 앨런의 하프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 문제 시인의 시 농담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 피곤한 몸을 일으켜 어딘가로 향하는 일 누군가를 챙기는 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정리하는 일 모두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 견디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맑고 고운 종소리가 우리 귓가를 울리는가 싶네요. 5월 12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오늘 방송에서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무스로스키 전람회 그림 중 키유의 대문 이와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북 코너 3분백과 이번 주 주제는 클래식 음악의 스승들이죠. 오늘은 천하의 베토벤도 레슨을 했다고 이와 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이고요.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역시 애플리케이션 콩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그레트리의 오페라 삼리움족 사람들의 결혼 중 사랑의 신에 의한 8개의 변주곡 쾌일보노 352번 디터 클레커의 클라리넷 그리고 밀란 라이치크가 지휘하는 프라하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그레트리의 오페라 삼리음족 사람들의 결혼 중 사랑의 신에 의한 8개의 변주곡 쾌헬 번호 352번 디터 클레커의 클라리넷과 밀란 라이치크가 지휘하는 프라하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헤라자드는 페르시아어로 도시에서 태어난 소녀라는 뜻인데요. 자신을 죽이려는 술탄 왕에게 매일 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숨을 구하고 결국 왕비가 되는 지혜로운 주인공을 가리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네 편이 모음곡 각 악장의 제목으로 쓰였어요. 제1악장 바다와 신밧드의 배에서는 금관과 저음 현악기가 잔인하고 위협적인 왕을 상징하고 독주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은 세헤라자드를 가리킵니다. 이 세헤라자드 주제는 나머지 악장에도 등장하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제2악장 칼렌더 왕자 이야기에선 리듬과 이국적인 선율이 두드러지고 제3악장 젊은 왕자와 공주는 포근한 음악이 두 주인공의 사랑을 그립니다. 마지막 4악장 바그다드의 축제, 바다, 난파에서는 이전의 모든 요소들이 다시 등장하고 특히 폭풍우와 부서진 배가 격렬한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작곡가는 곡을 난파로 맺지 않고 처음에 세헤라자드 선율을 다시 가져오는데 아직 들려줄 이야기가 남았다는 걸 뜻하는 것 같죠. 듣겠습니다.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드 중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4악장 바그다드의 축제, 바다, 난파 바슬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관현악 모음곡 세이라자드 중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그리고 4악장 바그다드 축제 바다 난파 바슬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5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이죠. 4주간 편식의 유혹은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닷새간 감상했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샤콘느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 기돈 크레머, 헨릭 셰링, 다니엘 로사코비치, 힐러리 한의 연주로 감상했는데요. 오늘은 이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번 중 샤콘네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내일은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6분입니다.

이문재 시인이 농담이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모데스트 무스로프스키 전람회 그림 중 키우의 대문, 사이먼 애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밀리 발라키레프 이슬라메이 작품번호 18번 나타샤 파렘스키의 피아노 선율로 듣겠습니다.

밀리 발라키레프 이슬라메이 작품 번호 18번 나타샤 파렘스키의 피아노 연주 들으셨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분 대과 시간입니다. 베토벤은 어떤 음악 교사였을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음악가들에게 교습은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궁정이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였던 베토벤 역시 피아노를 가르쳐 수입을 올리곤 했죠. 그는 괴팍한 성미로 유명했지만 음악교사로서는 꼼꼼하고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서 노래하듯이 연주할 것을 늘 강조했고요. 연주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열정 없는 연주를 경계하라고 가르쳤죠. 베토벤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줄리에타 귀차르디 백작 부인, 루돌프 대공 같은 귀족들을 비롯해서 전문 음악가,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이 그에게 배웠습니다. 여성 피아니스트였던 도로테아 폰 에르트만도 있습니다. 도로테아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의 초연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소나타 28번을 헌정받은 주인공이죠. 동향 후배인 페르디난트 리스는 베토벤에게 신뢰를 얻어 훗날 조수가 됩니다. 그는 악보 필사를 맡았고 피아노 협주곡 협연자로 나서거나 교향곡 초연을 돕는 일도 앞장섰습니다. 베토벤이 길러낸 최고의 제자는 칼 체르니입니다.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40번 작곡한 그 체르니 맞습니다. 1801년 베토벤의 집으로 찾아갔던 10살 소년 체르니는 위대한 베토벤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토벤 선생님의 옷은 후줄근했고 로마 황제 스타일의 검은 머리는 아무렇게나 뻗쳐 있었다. 또 수염은 덥수룩했고 손에는 털이 수북했다. 체르니는 이날 베토벤 앞에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기교와 감정에 놀란 베토벤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사례도 받지 않으며 3년간 가르쳤죠. 그리고 10년쯤 뒤 성인 피아니스트가 된 체르니는 빈에서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을 초연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또 베토벤의 조카 카를의 교육도 그가 맡았는데 베토벤은 아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친절하게 가르쳐다오라며 당부했죠. 1827년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뒤 장래 운구 행렬에는 제자 체르니가 맨 앞줄에 섰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중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분 백과에서는 스승으로서의 베토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이 길러낸 최고의 제자 체르니 100번 30번의 그 칼 체르니입니다. 1801년 베토벤의 집으로 찾아갔던 10살 소년 체르니는 위대한 베토벤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베토벤 선생님의 옷은 후줄근했고 로마 황제 스타일의 검은 머리는 아무렇게나 뻗쳐 있었다. 또 수염은 덥수룩했고 손에는 이것이 수북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베토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체르니는 베토벤의 손에 이것이 수북했다고 했는데 이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털이 수북했다. 2번 타투가 수북했다. 3번
꽃가루가 수북했다. 4번 점이 수북했다. 이게 수북하면 피아노 칠 때 도움이 되려나요? 땀이 덜 날까요? 아니면 간지러워서 방해가 되려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들려드리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콩 메시지로는 받고 있지 않아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 번호 73번, 황제중 2악장, 아다지오 운복고 모쏘, 아타카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선율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 번호 73번, 황제중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아다카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선율,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화목한 퀴즈, 베토벤의 손에 수북했던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1번, 털입니다. 네, 털이 수북했다고 체르니가 묘사를 했는데 피아노 치다가 손등이 너무 간지러우면 어쩌죠? 그래도 뭐 베토벤이니까 제가 손에 털이 없어서 음악성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털이었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커피 교환권 선물로 받으실 10분의 당첨자 프로그램 홈페이지 콩 게시판 오늘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한 줄 신청곡, 휴대전화 끝번호 3741번 쓰신 분입니다. 정말 간결한 한 줄이네요. 베버 클라리넷 콘체르토, 아무거나 듣고 싶네요, 라고. 그런 날인가 봅니다. 왜 특정 작곡가의 노래가 듣고 싶은 딱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3741 쓰시는 분께 베버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들려드려야죠. 칼 마리아 폰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74번 중 3악장 알라 폴라카, 샤론 캄의 클라리넷 연주, 그레고르 뮤리 지휘하는 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74번 중 3악장 알라 폴라카 샤론 카메 클라리넷 연주와 그레고르 뷰리 지휘하는 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유독 화요일에 몸이 무겁더라고요. 다들 오늘 화요일에 종소리를 멋지게 연주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5월 1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의 현인철,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여러분은 수호천사를 믿습니까? 이틀 전 자신의 80번째 생일이자 데뷔 70주년 기념 음악회 무대에 선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연주를 마치고 객석을 향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수호천사를 믿습니까? 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소리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저를 지켜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래전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옳은 길은 나 혼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거장의 겸손하고 담담한 고백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지켜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수호천사. 그런 나만의 수호천사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